그리고요, 울타리나 건축 재료로도 쓰입니다. 일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때론 무기로도 쓰였지만 대나무의 가장 좋은 쓰임은 바로 악기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대나무가 악기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속이 비어있는 그 속성 때문인데요. 빈 공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내 온 우주의 소리를 담은 음악이 됩니다.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 속성, 속이 비어서 바람의 소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나무라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는데요. 그 대나무로 만든 최고의 악기, 대금소리 들으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합니다. 청성곡입니다. 김정승의 대금 연주입니다.

날이 신선해지니까 그 울림이 더욱 청정하게 들리는데요. 청성곡 들으셨습니다. 김정승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대나무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모두 자연 재료였기 때문에 일상에서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의 쓰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젓가락도 있죠. 요즘에도 대나무 젓가락 많이 쓰이긴 합니다. 대바구니, 소쿠리, 빗자루, 채반, 대지팡이, 부채. 부채도 요즘

이번 여름 많이 쓰셨죠? 또 시골에 가면 대나무 울타리도 많았고요. 여름 가구들도 대나무로 만들면 시원하죠. 낚싯대도 있죠. 또 뭐가 있죠? 일일이 열거해 보면 참 많은 물건이 대나무로 만들었구나 싶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쓰임이라 한다면 바로 악기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속이 비어 있어서 천지의 원성을 간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악기 중에 관악기 대부분이 대나무로 만들죠. 방금 들으신 대금도 그렇고요. 피리, 단소, 소금, 퉁소 등 어지간한 관악기는 모두 대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그 소리는 어떤가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가을날의 대금 소리, 또 단소 소리, 청명한 하늘을 가르는 대소리가 참 청정한 울림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오늘 대금 소리를 듣다 보니 대나무의 쓸모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중 으뜸이 우리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덤덕홍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곡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이강덕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작국악의 제1세대 작곡가라 불리는 작곡가 이강덕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송춘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가야금 협주곡 제1번,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송춘곡입니다. 송춘, 한자 표기로 기릴송, 칭송할 송자에 봄춘자를 씁니다. 봄을 기리는 음악, 봄을 칭송하는 음악이란 뜻의 제목입니다. 송춘곡은 1965년에 작곡이 됐는데요. 이 곡이 작곡된 이후 봄이면 거의 단골 연주 곡목으로 무대에 많이 올랐던 음악입니다. 제목에 보이듯 이 곡은 봄날이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서정적인 감각으로 그린 음악입니다. 봄날의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 산허리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실록이 움트는 소리,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둔덕에서 들리는 소 울음소리, 목동들의 버들피리 소리와 같은 여러 농촌 풍경과 그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허리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의 모습은 가야금이 연주하는 트레몰로의 여린 음으로 묘사하고요. 아쟁의 낮은 소리는 황소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소리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펼쳐집니다. 첫 시작 부분은 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고요. 당적이 여기에 어우러지면서 음악이 전개됩니다. 짧은 곡을 여러 개 모은 모음곡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크게 본다면 4개의 악장.

이고요. 이 네 악장은 각각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 12개의 작은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소악장은 흥겨운 느낌의 단일 주제가 장단과 리듬 변화를 통해 제시됩니다. 휘몰이, 중몰이, 굳거리, 새마치, 자진몰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장단을 씀으로써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 선율은 굳거리 장단에 맞춰 시작되는데요. 이 선율이 자진타령 혹은 새마치로 변형돼 나타나서 곡의 통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송춘곡 듣겠습니다.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성춘곡 들으셨는데요.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송춘곡은 1965년에 작곡됐는데요. 봄을 기리는, 봄을 칭송하는 곡이라는 제목의 음악이고요. 봄날의 농촌의 전원 풍경을 그린 서정적인 음악입니다. 평소 작곡가 이강덕이 자신의 대표곡의 하나로 꼽으셨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메나리조는 산유화의 토박이 말인데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경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려지는 토속 선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메나리 토리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작곡가는 이 중에서 특히 강원도의 메나리조를 바탕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곡은 원래 피리를 위한 독주곡으로 작곡된 음악인데요. 후일 여기에 관현악과 함께하는 협주곡으로 개작이 되어 완성됐습니다. 곡은 전체적으로 산조의 틀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긴 산조에 나오는 가락들을 많이 차용해서 곡을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특별히 메나리토리로 된 주제가 전개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곡에서 실제 메나리조가 주로 나오는 부분은 곡의 후반부 카덴자 부분입니다만 작곡가가 아마도 카덴자 부분을 이 음악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와 같은 제목을 붙인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곡은 그의 가야금 협주곡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연주되는 곡이기도 한데요. 1970년에 작곡된 음악입니다. 이강덕 작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듣겠습니다. 이종대의 피리,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덕 작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70년 11월 27일 서울 시립 국악 관현악단 제25회 정기 연주회에서 초연된 바 있고요. 당시에는 이희명의 피리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초연 당시 이 곡의 제목은 피리 협주곡 제1번이었고요. 후일 제목을 바꾸어서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이라 불렀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곡의 제목에 보이는 연불은 곡 중간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육자 연불의 선율과 관련돼 지어진 거고요. 바로 이 선율이 이 곡의 주제 선율을 이루게 됩니다.

됐습니다. 1969년도 작품인데요. 작곡 시점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작곡하신 부친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상곡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작곡가는 이 곡을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상하고 펼쳐냈습니다. 작곡하신 부친을 마음속에 그리며 만든 곡이지만 전체적으로 곡의 느낌은 밝고 화사하고요. 때론 경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작곡자는 고인이 극락세계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 곡을 썼기 때문에 곡의 분위기를 그와 같이 이끌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나리조를 바탕으로 해서 가락을 쉽게 만들었고요. 일정한 장단이 반복되게 함으로써 이 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덕 작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듣겠습니다.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덕 작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감상하셨는데요.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69년에 작곡된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입니다. 이 곡은 이강덕이 가장 처음 작곡한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독주악기가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는 카덴자가 처음으로 창작 국악에 사용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곡이 작곡된 이후에 창작된 협주곡은 대부분 카덴자 부분을 두는 그런 전통을 이 곡이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강덕은 협주곡 중에서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을 가장 많이 써서 전체 7곡의 가야금 협주곡을 남기셨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우리 전통악기 중에 선율을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악기란 강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곡가 이강덕은 자신의 첫 번째 협주곡의 악기로 가야금을 택했고요. 가야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이 곡을 통해 실험했습니다. 굿거리, 중모리, 동살풀이 장단에 산조풍의 선율을 중심으로 해서 곡을 전개시켜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밝고 화사한 서정을 전해줍니다. 관현악과 가야금이 함께 펼치는 부분에서는 가야금의 독자성을 보존하도록 관현악을 운용하는 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굿거리와 4분의 4박, 중모리, 굿거리, 카덴자, 동살풀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독주자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카덴자가 첨가돼 있어서 국악 창작곡에 처음으로 카덴자를 사용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 듣겠습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 들으셨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70년에 작곡이 돼서 같은 해 5월 15일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회 정기연주회에서 박미령의 가야금 연주로 초연 무대에 오른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대에 오를 때는 가야금 독주와 관현악이란 제목이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인 1975년에 제3회 이재수 가야금 독주회에서 가야금 협주곡 제1번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제목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이강덕 작곡가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의 위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작곡가 이강덕은 김기수, 김희조와 함께 국악창작 제1세대 작곡가에 속하는데요. 1928년에 태어나서 2007년 6월 6일에 타계하셨습니다. 1939년 이왕직 아학부원 양성소 6기생으로 입학하셨는데요. 1944년에 졸업하셨습니다. 피리와 건고를 전공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작곡과 작곡 이론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왕직 아학부의 아학수를 거쳐서 국립국악원 국악사를 역임하셨고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충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에서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이시기도 했죠. 이강덕이 작곡가로 등단하게 된 건 1962년에 관현악 새하늘로 국립국악원 신국악 작곡 공모에 당선되면서부터이고요. 이후에 관현악 협주곡 중주곡 등 80여 편의 작품들을 남겨서 국악창작 제1세대 작곡가의 위상을 지닌 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국악창작 제1세대

작곡가의 하나 이강덕의 음악 만나보셨는데요. 송춘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가야금협주곡 제1번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나누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자진 육자배기 들려드립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자진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산조 합주 준비했습니다. 산조가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이 산조 합주라는 말, 산조 합주라는 음악은 없었습니다. 이 산조가 독주악기를 위한 곡이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주요한 악기가 모두 산조를 연주할 수 있게 됐고요. 다양한 산조가 악기별로 만들어지고 연주되고 또 연주자들도 많아지면서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조를 합주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고요. 이내 산조 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시나위 합주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산조 합주 또한 자연스럽게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산조 합주도 마치 시나위를 연주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두 음악의 친연성이 느껴집니다. 산조 합주 듣겠습니다. 이호진의 피리, 원완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김보경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윤석영의 아쟁, 이경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조합주 들으셨는데요. 이호진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너영 나영 들려드립니다. 고성옥의 소리입니다.

제주민요 너영나영 들으셨는데요. 고성옥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민요의 노랫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날 우리 선조들의 정이 참

내 창전에 와서 설리 울고 갈 거나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하루에 12번이나 생각하는데 그대는 나를 생각하는 줄 알 수 없구나 하면서 이별과 그리운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별과 그리움의 정하는 참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을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 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매혹은 상대방에게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매혹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첫눈이란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직관적 포착이며 매혹은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특별함이다. 주창윤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도 매혹을 느끼죠. 어떤 존재의 마음을 빼앗겨 매혹되는 건 상대가 나무 한 그루일지라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사이의 9월 길 위의 바람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출근길이나 등교길에 지나치는 나무들 매일 그 곁을 지나면서도 이름 한번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 나무들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겠죠? 그때쯤에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어떤 나무인지 미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나무도 기뻐할 테니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그저 배경이었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8월 29일 토요일이었죠. 방학맞이 교육특집의 마지막 책으로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내려간 서로를 살리는

애움의 기록,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쓰신 김규림, 최여울 작가님들 이야기 듣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관심 갖고 글도 쓰고 실천도 하는 성미산학교의 두 졸업생 얘기를 들으니까 반가웠습니다. 저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진 않겠다는 꿈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벗들이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어머!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자신만을 위해 살진 않겠다는 꿈. 우리 그 꿈도 좀 같이 나눌까요? 더 자세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시고 충분히 잘 걸어가시는 중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걸어요.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같이 걸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친구분들, 친지분들 추석에 많은 사람 만나시면 우리 방송도 막 좀 나눠주세요. 어떨까요? 다시 듣기 홈페이지에 오시면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국악 놀이터 더 채움의 비움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그저 배경이었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 를 쓰신 최진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0: 네. 제목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 앞에 제가 설명은 함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막 이러면 나무가 우리에게 뭐 많이 주고 막 이런 얘기가 뒤따라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 우리 작가님 조경학 공부하시고 20년 넘게 도시의 나무 곁을 지켜오셨는데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네. 안녕하세요. 최진우인데요. 나무를 오랫동안 공부했고 지금은 서울환경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도시의 나무 문제를 다루는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경학을 공부하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나무를 연구하다 봤는데 사실 멀쩡한 나무가 계속 잘려나가는 그런 현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새 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학자보다는 활동가 직함이 더 어울리게 되었고
0: 네.
1: 최근에는 저 종로의 부암동 은행나무나 또 효자로 플라타나스 같은 데를 또 오고 가며 뭐 이 나무가 괜찮은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0: 아니 걔네들이 걔네들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들이 우리 작가님보다 키가 훨씬 크잖아요.
1: 많이 크죠.
0: 네. 근데 그 살펴본다는 게 그러면은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밑 부분을 살펴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나요?
1: 되게 보면요, 나무를 볼 때 네. 고개를 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항상.
1: 네. 나무가 크고 나무가 또렷하게 각인되게 하나의 존재로 다가오려면 그 나무의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가 길거리 다닐 때는 우리 눈높이에서 보니까 나무 줄기만 보일 뿐이죠.
0: 기둥 뭐라 그래야 되죠?
1: 줄기?
0: 네, 네, 네. 네.
1: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의 존재로 다가서려면 하나의 그 전체가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하늘을 쳐다보고 나무의 끝과 양팔과 또 뿌리까지 보고 그렇게 살펴보는 거죠.
0: 곧 드론을 타실 것 같아요. 드론을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살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인데요. 이거 어쨌든 동화책이 연상되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 제목과 어떤 연관을 생각하신 건 맞죠?
1: 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네. 동화는 다들 예전에 읽어봤거나
0: 네.
1: 늘 우리가 좀 들어왔던 얘기들이잖아요.
0: 네.
1: 나무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고 있다라는
0: 네.
1: 그런 사랑과 희생에 대한 예찬인데요. 근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가 사랑받다 보니 나무는 의뢰이 뭔가 사람을 위해서 주기만 해야 되는 계속 양보해야 되는 그러고도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0: 네.
1: 또 사람들이 데려와서 심어놓고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고 함부로도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낌없이 준다라는 그 사회적 통념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0: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뭐 아동 학대다 또는 방치된 아동이다 이러면은 막 그 부모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러려면 왜 낳았어? 뭐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심고 난 다음에는

0: 돌보지 않은 경우가 꽤 많네요.
1: 네. 당장 여름에 나무가 그늘을 주어서 고맙다.
0: 네.
1: 사실 나무가 그늘을 주려면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뿜어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무가 우리를 시원하게 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나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그 물을 주고 있었는가, 나무 뿌리가 뻗을 토양과 흙은 얼마나 있는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마치 나무는 당연히 우리한테 시원한 그늘과 쾌적한 공기를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0: 네.
1: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부제도 눈에 띄는데요. 도시의 나무와 함께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랑 시민이 함께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도시의 나무를 이렇게 풍경의 배경이 아니라 좀 같은 도시에 사는 이웃으로 보자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무를 지키는 일이 결국 시민의 문제, 시민을 위한 길로 가더라고요.
0: 네.
1: 저 나무를 베어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또 그곳에 어떤 걸 심어야 할지 또 그런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리느냐라는 것이 또 민주주의 문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나무 곁에 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에 닿게 되더라고요.
0: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나무의 처지를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0: 네.
1: 네. 사실 나무를 공부할 때는 연구의 대상이었을 뿐인데 사실 나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는 그를 도와주고자 사람들이 모이고 나무를 지키기도 하고 또는 나무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런 많은 기억과 경험을 뭔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좀 전파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게 한 그루의 나무가 위태로워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0: 모르다가,
1: 거였죠.
0: 네.
1: 그래서 그 나무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누구에게 그늘이 되고 친구가 되었는지, 어떤 계절을 보여줬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지난 한 6년간 동료들하고 함께 했던 경험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자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경험 속에서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가 또렷하게 보이고 똑같은 플라타나스 똑같은 느티나무라 할지라도 나무마다의 개성과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무와 곁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장소, 애착 그런 관계들이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게 내 나무 우리의 나무가 되는지 뭐 그런 정서와 공동체 문화를 좀 더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번 책을 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책의 대변인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나무의 대변인, 나무의 대변인 맞아요?
1: 좀 이렇게 겸손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0: 20년 정도의 긴 기간을 책 한 권에 이제 담으신 거잖아요. 모두 5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우리 곁에 나무가 있다. 두 번째 얘기는 나무를 알면 도시가 다르게 보인다. 세 번째 얘기는 도시는 왜 나무를 버리는가. 네 번째는 우리는 나무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나무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인데 어떻게 이런 흐름을 구성하신 걸까요?
1: 네. 나무를 공부한 지는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0: 네.
1: 가장 최근 6년 동안 이 나무 활동을 한 경험에서 출발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소위 이제 캠페인 현장이나 또는 뭐 기자회견 또는 그 나무 사건과 관련된 그 경과 과정을 여러 보고서나 선언문 같은 거로 엮어볼까라는 처음에 시작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운동을 취합하고 또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기에는 팩트 기반으로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담기에 충분하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0: 그렇죠.
1: 보통 우리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었네? 특별한 나무이기도 하네? 또는 그냥 도시의 배경이나 그냥 존재가 아니고 되게 좀 특별한 의미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충분히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가질 법한 또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에세이 형식으로 써야겠다.
0: 네.
1: 그러면 에세이를 제가 써본 적도 없는데 한번 시작을 해봤죠. 그러면 네. 이런 사건 사건마다 뭔가 좀 특별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생각했고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와 또는 그 당시 고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해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사실 기반의 이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보는 그런 이야기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서 이야기 이런 말을 또 쓰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목을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것 같고 어떤 분은 이게 그 옛날 그 동화책이랑 연결된 책인가 이러면서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0: 네. 자, 여기서 작가님 목소리로 이제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세 번째 이야기, 도시는 왜 나무를 버리는가 가운데서 누가 이 나무를 죽였을까? 가로수 독살 사건 중 일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목도 정말 전 사실 좀 추리소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독살 사건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1: 2022년 1월의 어느 목요일 나는 서대문구 웅암로 한 커피집 앞에 서 있었다. 말라 죽은 플라타나스 세 그루 앞이었다. 동료 채용 활동가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져왔고 그 위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의 영정 사진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죽은 나무 앞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눈빛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빠르게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흔하디흔한 플라타나스, 우리말로는 양버즘 나무라 불리는 가로수의 죽음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다. 2021년 여름 이 자리에 커피집 매장이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멀쩡하던 플라타나스 세 그루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다. 잎이 말랐고 가지가 힘을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는 완전히 죽었다. 원인은 안전 허용 기준치의 700배에 이르는 고독성 농약이었다. 누군가 나무 뿌리에 독약을 쏟아 부었다. 독약으로 서서히 죽인 것이었다. 건물 관리인은 자수서를 제출했고 780만 원을 변상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무를 죽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는데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0: 780만 원 판결 이후로도 나무의 사연을 계속 따라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 네. 사실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지 못했어요.
0: 아.
1: 780만 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자수를 하면서 나무값 780만 원을 구청에 이제 변상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충분히 범인으로 자백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검찰이 봤을 때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한 사건도 아니고 나무를 죽게 한 것이 그다지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여길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분이 약간 실수로 죽였다. 고의로 죽인 건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였죠.
0: 아...
1: 그 나무를 죽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저는 이게 이 나무가 너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네네. 생각했죠.
0: 네.
1: 그래서 우리 이 나무를 위해서 추모를 하자. 소위 제사를 지내주자. 영등사진을 들고 현장에 나간 거였죠.
0: 그래서요?

0: 이게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지목을 했었고, 많이 보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커피 매장이 이렇게 중공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사실 이 매장 측에서 워낙에 사회적으로 좀이 이슈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커피 매장의 모 기업이 조금 겁을 낸 거였죠. 그래서 중공을 최종 허가를 내주는 거를 좀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빨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인을 통해서 자수를 하게 된 거였는데요. 사실 나뭇값이 세 그루가 780만 원 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한테는 그게 수천만 원, 수억짜리 가치가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나무 세 그루를 새로 심는 가격만큼만 딱 정해진 거였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상당한 게좀 나름대로 어떤 파문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나무를 죽인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나무가 죽인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독살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치 나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또는 우리 이웃의 사람으로 대하는 감정이 이입된 그런, 제가 봤을 때좀 최초의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맞죠. 그쵸.
0: 그리고 그때 그래서요, 너무 이 나무의 죽음이 억울하고 뭔가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고 싶고, 또 분명하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죽인 범인은 이 나무를 없애서 자기 상가 앞에 건물이 좀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아마 2층에 걸릴 간판을 가리는 것을 좀더 이렇게 해소하고 싶어서 나무를 없애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날 이제 영경사진을 들고 서대문 구청에 제안을 했어요. 이 나무를 죽었다고 해서 베지 마시라. 베고 나면 또 작은 나무 심을 거 아니에요. 이 나무가 죽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더 항상 상기시키고, 사실 나무가 사라지면 이 나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도 사라질 수 있어서, 좀 사라짐을, 나무가 억울하게 죽어간 그 죽음을 기억하자, 기록으로 남기자 하는 자체로 이 나무를 그대로 두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1: 받아들여졌어요?
0: 네. 그리고 또 이게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그 나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그 탐욕을 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자체 서대문구청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지고 저희의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좀 보기 좋게 근사하게 표지판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좀 씌워주더라고요.
1: 그 표지판 내용 제가 읽어볼까요?
0: 네, 읽어주시죠.
1: 이 나무는 누군가의 고독성 농약 살포로 말라 죽은 양버즘 나무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하고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0: 네, 이 이야기가 이제 EBS 지식 채널에도 소개되었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인상적이었죠. 나무가 얼마나 아팠을까, 미안하다, 그리고 나무를 죽인 인간을 좀 버려달라라는 그런 많은 말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게 사람의 죽음을 두고 할 법한 말들인데, 이게 나무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고통에 공감을 하고 좀 분노했던 그런 정서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의 맘카페나 여성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이런 공감과 분노의 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독살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중요했던 건데요. 이게 사람들의 나무의 죽음을 독살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나의 고통, 우리의 죽음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마 분명히 우리는 매일 지나치던 그런 나무였는데, 어느새 가로수와 시민이 동맹관계를 맺은 것처럼 특히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탐욕이나

0: 또는 이득을 위해서 나무를 함부로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 주민들의 소위 권리, 생존, 그런 삶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시민들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구조는 사람도 똑같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그런 구도로 받아들여서 함께 더 이렇게 감정이 많이 좀 많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 보니까 또 다른 나무 순환사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얘기가 있으세요?
0: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은행나무 단풍이 멋지죠. 아름답고 특히나 이제 서울에는 은행나무가 참 많고 뭐 전국 어디 가도 은행나무 단풍은 노랗게 아름다운데요. 그와 동시에 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또 냄새
1: 냄새는 참
0: 때문에 네.
1: 나빠요.
0: 근데 그 냄새가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훨씬 더 은행나무 열매는 더 많았고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우리가 은행 열매를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반찬도 먹고 술안주도 먹고 아마 서로 따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은행 열매가 사실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주는 부산물인데 한때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고 서로 가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열매 냄새 난다, 악취다라고 하는 민원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시청과 구청에 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 악취 민원 발생하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없애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수나무로 새로 심는다거나 아니면 열매를 좀덜 맺게 가지를 많이 자르려고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전 25개 구청의 가로수 관리 계획을 살펴보니까 거의 한약 800그루의 은행나무, 암나무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 암나무가 참 우리 시대의 좀 자화상 같아요. 그 나무를 또 어떻게 대하는지. 사실 또 은행나무, 암나무 어떻게 보면 여성이거든요.
1: 네, 아니 왜 옛날에 아들만 낳아 잘
0: 네.
1: 기르자
0: 네.
1: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안 돼,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해 이러면서 또 아들 딸 골고루 낳자고 또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은행나무도 이렇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암수 중에 수만 남겨놓는다는 거, 이거 분명히 언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에서도 은행나무가 사실 살아있는 화석으로 표현될 정도로 이제 공룡시대 때부터 살아남았던 나무고 상당히 강인하고 생명력이 있는 나무죠. 그러면 당연히 은행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번식하고 생존력을 키웠는데 만약에 은행나무, 암나무를 우리 도시에서 모조리 지워버리면 과연 은행나무는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구 곳곳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데요. 이제 은행나무, 암나무가 주변에 없고 그 수나무만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같은 나무에서 암수가 같이 발현하는 그런 사건도 생기고요. 사실 뭐 냄새가 일부 났긴 하지만 그 일주일, 이주일 참아낼 수 있는 우리의 좀 미덕, 양보가 있어야만 은행나무가 주는 일년의 그런 아름다움과 혜택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딱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끌어내야 될것 같아요. 나무가 이 정도 해주면 적어도 우리는 그 조금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냄새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세 필요합니다.
1: 암나무의 열매가 인간의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면은 다들 많이 심을 텐데.
0: 뭐 많이 또 약으로 쓰여지고
1: 그쵸?
0: 왔죠. 네.
1: 그런가 하면 또 그런 반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네이처 트리 듣겠습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네이처 트리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그저 배경이었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사랑하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나무의 편이 될 수 있을까 중에서 북극곰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나무부터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교육 활동을 해온 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가로수 가지치기 시민 제보를 꾸준히 해오며 아이들과 함께 숲과 공원에서 동네 나무를 살피는 일을 오래 해왔다.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에 기사를 썼다고 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죽음, 이게 교육 맞습니까? 태연은 학교 교정에서 나무가 잘리고 풀이 뽑히고 벌레가 죽임당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교실에선 그레타 툰베리의 영상을 보여주며 북극곰의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운동장 한쪽에선 전기톱이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교육 현장의 민낯이다. 태연은 그 장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학교가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녹색 오아시스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눈앞의 나무와 풀꽃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멀리 있는 북극곰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나무부터. 가로수 가지치기 시민 제보를 시작하자 전국에서 사진이 쏟아져 들어왔다. 가로수뿐 아니라 학교 나무, 아파트 나무, 상가 앞 나무까지. 놀라운 사실은 제보의 3분의 1 이상이 학교 나무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 나무는 법적으로 가로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보고 참지 못하고 제보를 보내왔다. 시민들에게 그 나무는 모두 우리 동네 나무였기 때문이다.

0: 학교 나무는 가로수가 아니고 그냥 학교 나무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동네 나무인 건가요?
1: 학교 나무이자 동네
0: 동네
1: 나무이죠.
0: 나무. 아,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가로수가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학교 나무를 제보했다라는 거는 아, 이게 우리 동네 것이다라는 마음이 좀더 컸기 때문이네요.
1: 네, 제가 연구를 하고
0: 네.
1: 사실 공부를 했을 때는
0: 네.
1: 가로수는 도로에 줄지어 심는 나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도로 구역. 그럼 우리가 사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보도에 심겨진 나무가 대부분 가로수로 저는 생각해 왔었는데요.
0: 네.
1: 가로수에 과도한 가지치기가 현장이 발견되면 제보해 주세요라고 한번 딱 올리니까 보통 시민들은 자기 아파트에 줄지어 심어진 나무, 학교 담벼락에 줄지어 있는 나무, 그러니까 뭔가 줄지어 있는 나무들은 다 가로수로 생각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렇게 신고도
1: 네,
0: 많이
1: 상가
0: 하고.
1: 앞에 줄지어 있는 나무도 가로수.
0: 네. 이 표현이 있었어요. 나무를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다. 책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1: 네, 이것도 사실은
0: 네.
1: 처음에는 나무를 지키자, 나무를 제대로 보살피자, 나무를 위한 활동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책임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영화를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0: 네.
1: 이게 영국 셰필드 시의 가로수와 관련된 시민들의 싸움과 관련된 다큐 영화였는데요.
0: 네.
1: 영국 셰필드 도시에서 몇년 전에 가로수를 대량으로 베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나무잖아요.
0: 네.
1: 우리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인 거죠. 예를 들면 100년 된 가로수길도 있고 2차 대전을 기념해서 뭔가 기념으로 심은 나무들도 있는 거고 각각의 나무마다 사람들의 어떤 추억과 마을의 상징이 서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나무를 껴안고 막아냈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가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왜 우리 동네 나무를 우리 시민과 상의 없이 함께 고민하지 않고 저 시가 결정하고 통보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주민들의 이 분노와 또는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나무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도시에 살고 싶은지
0: 네.
1: 그리고 그 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누군가 심고 변형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냥 시청과 구청에서 그 담당 행정 공무원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시민들의 바람으로 뭔가 일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게 중요한 또 연결고리이구나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0: 사실 시민들의 노력으로 덕수궁 돌담길에 뭐 플라타나스라든가 이렇게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긴 있잖아요.
1: 네, 되게
0: 네.
1: 중요했던.

0: 사건이었죠.
1: 네, 근데 이렇게 살아남게 하기 위한 활동을 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0: 네, 지난 한 6년 동안 네. 그런 가로수 현장을 좀 관여하고 활동하면서
1: 네.
0: 베어진 이후에 왜 이 나무를 베었냐라고 시민들의 항의를 저희가 질문을 하고 좀 행정의 좀 잘못 또는 이제 그런 관행을 다시 한번 바꾸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베어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예고되었을 때 예고되었을 때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해서 좀 살려낸 또 현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에 네. 플라타너스 나무였어요.
1: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나요?
0: 뭐 사실은요. 우리 일상적으로는 이제 항상 봄철에 가지치기 시즌이 돌입했을 때 좀
1: 네.
0: 과도하게 가지치기 한 그런 상황을 좀 사진을 찍어서 제보해 주세요라는 것도 해왔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사후 지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시나 구에서 어떤 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제거한다고 하는 계획을 입수한다든지 또는 이번 시즌에 어떤 길거리에 가로수를 강하게 가지치기 한다고 하는 그런 사전 계획을 입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이런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제 정책으로 전해져서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고 그 연초에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 계획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뭔가 문제 있거나 염려되는 상황을 미리 한번 포착을 하고 활동을 해온 게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당장에 뭔가 이 나무가 사라질 사건이 생길 만한 상황이 생기면 뭔가 또 시민들의 이 마음을 뭔가 담아서 행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 덕수궁 돌담길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내일 베어진다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SNS에다가 올려서 이 나무를 좀 도와주세요. 당장 베어질 나무가 아닙니다. 관리니까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공감을 해서
1: 네.
0: 좀 이렇게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제가 그 서명을 받아서
1: 네.
0: 당장 이 나무를 지금 베어내야 될 것인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칩시다라고 이제 사실 그게 시청과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좀 차분히 이야기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고요.
1: 요즘에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짓는 문제가 있잖아요.
0: 네.
1: 이거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를 공익에 맞게 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이게 환경권이냐 주거복지냐에 대한 좀 갈등과 경합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공원도 공공재이고 값싼 공공주택도 중요한 공공재잖아요.
1: 네.
0: 저는 이게 둘이 맞서서 경합하는 성격보다는 용산공원 부지가 과연 어느 공공재에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가 또는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공공주택은 서울에 좀 곳곳에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또 뭔가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용산공원은 사실 남산에서 이제 용산공원을 거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떤 녹지의 축이고
1: 네.
0: 120년 동안 이제 외세와 외국군이 주둔한 곳이었기 때문에 좀 치유와 회복의 상징적인 그런 경관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또 평지형의 공원을 넓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우리가 흔히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런 공원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게 큰 도시의 매력이고
1: 그렇죠.
0: 또 경쟁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일부 허물어서 주택을 짓는다기보다는 사실 그 주어진 주택 자리가 사실 이 120년

0: 20년 동안 우리 땅을 찾아야 하고 또는 완성된 그 공원의 생태축을 마련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여기는 좀 용산공원 본래의 목적대로 짓고 이제 공공주택은 다른 부지를 좀 선택해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우리 곁에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려면 그렇게 볼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작은 실천요?
1: 네.
0: 의외로 간단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무잖아요.
1: 네.
0: 그냥 나무고 뭐 시청과 구청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는 나무일 뿐인데 그 나무가 그냥 시설물 인프라가 아니고 우리 눈에 또렷이 보여질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친구 같은 이웃으로 좀 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좀 출근길, 통학길에 보이는 나무를 좀 쳐다봐 주는 거,
1: 네.
0: 올려다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저 나무가 친구 같다 또는 근사한 나의 이웃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아침 햇살이 좋을 때 또는 뜨거운 폭염 아래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서 있을 때 또는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뭔가 좋은 요소가 딱 보여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느낌의 관계가 생겼을 때그 나무에 한번 이름을 지어주세요. 예.
1: 나만의 이름
0: 네,
1: 같은
0: 이름을
1: 거?
0: 지어주고
1: 네.
0: 나만의 그 나무가 생기면 이제 그 나무가 내 나무가 되는 거고
1: 네.
0: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관계가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관계가 생기면 또 이야기가 남고 추억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그 나무가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아니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무는 불평하지 않는다, 나무는 항상 거기서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도 괜찮을 거야라는 약간 뒤틀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무도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감정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0: 그럼요. 예.
1: 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동물을 볼때 얘도 아플 거야 하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그러니까 막 얘가 다리로 움직이진 않지만 그만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앞으로는 뭐 어떤 모습으로 나무 곁에 서 계실 생각이세요? 이제 학자는 어쩌면 좀 뒤로 미루신 것
0: 네, 학자의 세계는 벌어져 갖고 이제
1: 네.
0: 활동가의 세계로 쑥 들어왔고
1: 네.
0: 이제 책까지 냈으니 좀 작가의 세계로도 뭔가 좀 활약하고 싶은데요.
1: 네.
0: 사실 뭐 제가 스스로 자처한 역할이기도 하고
1: 네.
0: 좀 나무의 삶과 목소리를 좀 겸손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나무가 말은 못 하잖아요.
1: 네.
0: 분명히 나무는 사람들을 짝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불만 불평하고 있다기보다는 짝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뭔가 눈길을 또 줘야 되잖아요. 또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나무의 입장, 나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하고 좀 호소하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장의 현실에서도 그런 친구들, 시민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나무를 대변할 수 있는 후견인들을 좀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나무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가 경합이 되거나 개발 과정을 논의하거나 또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할때 나무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얘기하고 협상하고 다퉈야 되는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오늘부터는 나무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과 난민들의 언어 장벽을 낮추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공동대표 모실게요.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위기에 처하면 그쪽 편에 서서 편들어주는 것. 우리 곁에 나무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사람과 관계 맺는 것과 참 똑같네요. 오늘부터는

어느새 계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하늘에서 그리고 바람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마트에만 가도 단단하게 여문 햇고구마나 어른 주먹보다 큼직하게 잘 익은 햇배, 햇사과가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곤 해요. 여름 내내 뜨거운 볕과 빗줄기를 견뎌내고 비로소 탐스럽게 맺힌 가을의 열매들인데요. 갓 쪄낸 고구마에서 피어오르는 달큰함이나 한입 딱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제철 과일의 맛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바뀐 계절이 찾아온다는 걸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들이 가장 먼저 전해주는 것 같죠? 정성껏 차려낸 계절의 선물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풍요롭고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아름드리의 연주로 흥이 나서 춤도 추고 감상하시죠.

아름드리의 연주로 흥이 나서 춤도 추고 오늘 첫 곡으로 문을 활짝 연 곡이었어요. 햇사과, 햇밤 이렇게 일단 햇자가 붙으면 뭔가 신선하고 풋풋한 느낌이 있죠. 이 무렵에 한입 베어 물면 단물이 가득 고이는 과일. 역시 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선조들도요. 환절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배를 찾아서 목과 기관지를 다스렸대요. 한의학에서는 배는 성질이 서늘하고 맛이 달아서 여름 내내 몸에 남아있던 열을 내려주고 폐의 기운을 돕는 과일로 꼽히는데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환절기 면역력을 챙기고요. 몸에 피로를 더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조선 궁중에서도 임금의 목이 쉬거나 기침이 심할 때 배 속을 파내고 꿀과 도라지, 생강을 채워서 고아낸 배숙으로 건강을 챙겼다고 하죠. 맛있는 음식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고들 하잖아요. 햇배가 달던데 맛이나 보라면서 건네는 과일 한 봉지에는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계절이 선물한 달콤함과 함께 고마운 얼굴들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죠? 배 얘기하니까 도라지가 생각이 나네요. 북한의 가야금 독주곡 황금산의 백도라지를 첼로와의 이중주로 재편곡한 음악인데요. 첼로가 가진 중후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25현 가야금의 화려한 화성이 애잔하면서도 발랄하고 또 아련하게 느껴지는 연주곡입니다. 박경훈 편곡의 도라지 감상할 텐데요. 김문주의 25현 가야금, 강찬욱의 첼로 연주입니다.

도라지 전해드렸어요. 김문주의 25현 가야금, 강찬욱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리고 있죠. 1부에서는 차 한잔하면서 감상하기 좋은 글과 음악으로 마음의 여유를 그리는 시간,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박은봉의 치유일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승승장구하던 저자가 나이 50살에 굴곡을 겪으면서 좌절했던 이야기, 또 치유했던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서용석의 대금 시나위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의 검은고 병창으로 호남가 만나보시죠.

털원 꽃천 곡골마다 금산이라 밤어느 봄이 들어 각세 화초 무장허니

김영재의 검은고 병창으로 호남가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박목월의 시를 노래한

고향의 달 감상하실 텐데요. 휘영청 밝은 저 달은 고향의 달일세. 천리를 떠나와도 날 따라오네. 고향 산천 그리는 이 마음 변할 리 없네. 고향을 그리는 마음,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강권순의 노래, 이지영의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고향의 달 전해드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나는 마음 붙일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음 의지할 곳 하나만 있으면 여느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마음 의지처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맸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마음 붙일 곳을 찾아 헤매다 저지른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실수와 잘못, 후회와 상처가 쌓여갈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햇빛은 주름진 강물에 닿아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마주오는 바람이 내 얼굴을 슬쩍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나는 마음을 걸음에 두고 천천히 걸었다. 어느 만큼 걸었을까? 문득 주변이 고요해졌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다. 소리도 움직임도 멎은 것 같았다. 순간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내 몸과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나와 세상이,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것 같았다. 하늘, 물, 바람, 공기, 햇빛, 그 모든 것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같았다. 지극한 충만감,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과 평안이 느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온 세상과 함께였다. 그 뒤로 뱃속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기분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빈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

호흡 바라보기는 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주었다.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쉴 틈이라곤 전혀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괴로운 생각들로 터질 듯하던 내 마음에 상당한 정도로 여백이 생겼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할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조잘거리던 내 안의 생각이 잠잠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저 고요한 나. 정말 평화롭고 좋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원망을 품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는 잘못한 게 많았다. 아주. 나의 고통만 생각하며 괴롭다고 몸부림쳤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살면서 내가 행한 잘못들,

알고 한 잘못, 모르고 한 잘못,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온갖 잘못들이 떠올랐다. 나는 한 발자국을 내디디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 발자국 내디디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천지윤의 해금 연주였어요. 안개 낀 강을 건너다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은봉의 치유일기 중에서 일부분 만나봤어요. 한국사 편지로 밀리언셀러 작가가 된 박은봉 작가는요, 50살 어느 날 극심한 불안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죠. 이후 9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을 하는데 그 과정을 담은 글이에요. 마음이 유난히 쓸쓸한 날에는 위안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가 더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허탈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다 치유의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는 그저 가슴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작은 여백이 생기곤 하는데요. 거기에 작가처럼 걷기, 일기 쓰기, 요가, 운동 이렇게 뭐든 시도해보려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박은봉의 치유일기와 함께했습니다. 10분여의 긴 호흡의 곡 전해드릴게요.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나를 찾아서 감상해 보시죠.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나를 찾아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땀띠풍류 준비했는데요. 신창렬의 피처링 산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국장단의 흥을 맞춰
1: 쿵 기역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군밤 타령 전해드렸어요. 노은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함께하고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서용석의 대금 신하위 음반 만나보겠습니다. 편안한 음악과 울림을 주는 좋은 글,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도 들노래 전해드립니다. 남도 들노래는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인데요. 모판에서 모를 찔 때 부르는 소리, 논에 모를 심고 물을 대고 김을 메고 또 김매기를 끝내고 부르는 여흥 소리까지 향토색이 짙으면서도 흥겨운 소리입니다.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볼 텐데요. 이영자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남도 들노래 감상해 보시죠.

이영자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남도 들노래 감상하셨습니다. 수많은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무렵에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건 농부들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해요. 옛부터 우리 농민들은 콩을 심을 때 한 구덩이에 꼭 세 알씩 심었다고 하잖아요. 한 알은 하늘을 나는 새가 먹고 또 한 알은 땅 속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한 알만이 온전히 사람의 몫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뭐든 수확을 거두면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걸 미덕으로 여겼죠. 가을의 문턱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수확과 명절의 풍요로움은 단순히 곡식이 가득 차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공들여서 키워낸 결실을 눈앞에 두고 내 목만 움켜주기보다 자연과 타인에게 선뜻 자리를 내어주던 그 유연하고도 너그러운 마음. 어쩌면요, 풍성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팍팍했던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합니다. 명절도 얼마 안 남았죠. 선물 준비다 뭐다 마음이 바빠지는 때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새알에 콩을 심던 우리 선조들처럼 스스로에게도 또 주변에도 조금 더 느긋한 시선 보내봐도 좋겠어요. 풍년가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전영랑의 노래 프렐류드의 연주입니다.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1995년에 발매된 서용석의 대금 신하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음악이란 모름지기 연주자의 내면과 마음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용석 명인은 이러한 우리 음악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터득한 연주자인데요. 그의 음악은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마치 텁텁하면서도 구수한 숭늉처럼 인간적인 따스함과 굵고 힘찬 선을 보여줍니다. 전남 곡성 출신의 서용석 명인은 박종기,

환으로 이어지는 대금 산조의 맥을 잇는 동시에 피리, 해금, 아쟁에 이르기까지 관현악기에 두루 능통했던 한국 민속악기의 거목인데요. 특히 그는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누비며 민요와 산조, 농악과 무속음악을 직접 채집하고 연구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완성한 발로 뛴 명인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낼 만큼 광활한 그의 가락 속에는 남도 음악 특유의 짙은 한과 신명이 오롯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인위적인 틀을 벗어나 연주자의 호흡과 신명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용석 음악이 가진 힘이죠. 총 4곡이 수록된 1995년 음반 대금 신화위는 서용석 명인의 깊은 대금 가락은 물론 아들 서영호 명인의 아쟁 연주까지 남도 기악의 정수를 한눈에 보여주는 음반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음반의 타이틀곡인 대금 신화위입니다. 신화위는 남도 무속음악의 전통에서 파생된 즉흥 기악곡이죠. 굿거리와 자진몰이 장단 위에 펼쳐지는 서용석 명인의 대금 신화위는 억지로 더한 기교 없이 굵고 깊은 농현과 여유로운 호흡으로 무아의 경지와 신명을 이끌어냅니다. 서용석의 대금 연주로 대금 신화위 팔부녀의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대금의 굵은 성음으로 신명의 가락을 풀어나간 대금 시나위 감상하셨어요. 서용석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1995년에 출반된 서용석 명인의 대금 시나위 음반 감상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만나볼 곡은 서용석 명인의 아들인 서용호 명인이 연주한 아쟁산조 서용석류입니다. 아쟁산조는 1940년대 후반에 형성돼서 전승돼 왔는데요. 아쟁산조 서용석류는 정철호 명인의 아쟁산조를 이어받아 서용석 특유의 호방한 우조가락과 담백하면서도 애절한 개면조가락을 담아서 정립한 산조입니다. 격정적이면서도 남도음악 특유의 농밀한 성음이 잘 표현돼 있어서 현악기 중에서도 판소리의 소리조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오늘 아쟁을 연주하는 서용호 명인은 아버지 서용석 명인의 음악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힘찬 연주로 깊이 있는 음악성을 보여줍니다. 진양조에서 시작해 자진몰이까지 약 20분에 걸쳐 웅장하게 펼쳐지는 가락인데요. 서용호의 아쟁 연주로 아쟁산조, 서용석류 짧은 산조 감상해 보시죠. 20분여의 호흡입니다.

아쟁의 묵직하고 애절한 울림 속에 남도 소리의 정수가 담긴 아쟁 산조 서용석류 짧은 산조 감상하셨어요. 서영호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평생을 대금과 아쟁, 피리와 해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악기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던 서용석 명인. 그는 단순히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에 머물지 않고 우리 땅의 민초들이 가진 기쁨과 슬픔, 그 삶의 숨결을 그대로 음악으로 재창조해낸 선구자였어요. 화려한 기교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굵고 따뜻한 가락을 남겨줬는데요. 그 가락이 오늘날 아들 서용호 명인에게로 그리고 수많은 후학들에게로 도도히 이어지며 우리 민속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있죠.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서 신명으로 풀어내는 한국 음악의 멋. 시공간을 초월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의 음악처럼 오늘 남은 시간도 넉넉하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서용석의 대금시나위 음반으로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수록곡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말 오후쯤 되면 괜히 오늘 한 게 너무 없나? 그렇게 조바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남들은 주말이라고 멋진 곳을 가거나 부지런히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느릿느릿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지니까요. 그런데요, 주말의 가장 큰 특권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닐까요? 평일 내내 고생한 나에게 마음 편히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도 근사한 휴식일 거예요. 오늘 남은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배 두드리면서 아, 좋다, 편하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게 온전하게 쉬어가기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올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여름은 유독 피부에 남는 계절이죠. 모기에 물린 자국과 햇빛에 그을린 피부는 여름이 지나도 남아있습니다. 또 오감으로 계절을 느끼는 시기가 여름인데요.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의 느낌이나 해변에 파도가 밀려와 발을 휘감고 돌아나갈 때 그 느낌은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보니 이제 여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덥다 덥다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계절은 저만치 앞서가 있는데요. 올 여름은 우리에게 어떤 추억으로 기억될까요? 혹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저장하자고요. 김상현의 플레음 듣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김상현의 플레음 듣고 왔습니다. 6186님께서 에리님 안녕하세요. 조만간에 전기코드 준비해야겠어요. 아침에 쌀쌀하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선풍기를 좀 정리하고 이제 겨울 용품들 꺼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불도 조금 두꺼운 이불들 꺼내려고 준비해놨는데 외출 후에 집에 왔을 때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 창문을 열어서 시원한 바람을 집에서 쐴 수 있는 것. 가을밤 창문에서 들리는 찌르레기 소리도 참 정겨워지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으니까요. 마음도 덩달아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봅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초록물고기와 박하사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남들은 이해 못하는데 나한테 최고의 휴식 있으세요? 사람마다 응? 이게 좋은 거야? 그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청소하는 게 나한테 휴식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를, 어떤 사람은 또 설거지하는 게 휴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한적한 곳에서 그냥 한적한 곳 말고 정말 엄청 넓은 자연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한적한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정말 저의 휴식인 것 같아요. 자연이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을 보면요. 잡생각도 사라지고 고민 또한 또 고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자연이 주는 그 평화로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가서 마음도 비우고 몸도 비워지면 책도 조금씩 읽어지고 또 지성도 쌓고 배움도 쌓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영감의 에너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연에게 얻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나에게 휴식이 되는 것 무엇인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 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알 출출할 때도 한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라라비의 꿈을 걷는 코끼리 듣겠습니다.

라라비의 꿈을 걷는 코끼리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나에겐 휴식이 되는 것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2628님. 저한테 최고의 휴식은 바다를 보며 멍 때리는 것입니다. 멍 때리는 순간 머릿속 모든 고민이 사라져 멍 때리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휴식입니다. 특히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는 멍 때리는 게 제일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멍, 뭐 산멍, 물멍 이런 신조어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말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모두 고민 다 내려놓고요. 제가 만드신 조어 주말라 멍 하시면서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네요. 0632님께서 저도 바느질, 헌옷, 양말도 꿰매시는데 얼마 전 큰 여름 이불 잘라서 테두리 예쁜 천으로 했더니 정말 예뻐요. 이불 두 장 되고 부피도 작아 세탁도 좋아 리폼 기분 짱. 아 바느질 이거는 몸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머릿속은 조용해지는 휴식이잖아요. 오히려 한 가지 집중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9249님께서도 아파트 베란다 저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 가서 식물들을 만나는데 요즘은 호야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꽃을 보여줘서 그 즐거움이 힐링 그 자체가 되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식물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힐링이죠. 저도 자연이 주는 휴식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또 물을 주고 가꾸는 행위,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까지 들잖아요. 그 생명력에서 오는 에너지도 함께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7426님께서 에리님 밀린 집안일 하느라 출첵이 늦었어요. 나에게 휴식이 되는 거. 동네 개천가를 사부작사부작 걷는 거요. 선선한 가을에 산책하는 시간대마다 풍경과 냄새 모두 달라요. 이것 또한 뭐 자연이 주는 호기심들 뭐 가면서 새싹이 피어난다던가 바람이 주는 즐거움이라던가 이런 어떤 자연이 주는 자극들로 인해서 정말 뭐랄까요?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휴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산책. 197 하나님께서도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쉬는 월요일 하루 나만의 시간 좋아하는 라디오와 차 한 잔의 여유 평범하지만 나만의 여유를 느낍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휴식이라는 게 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휴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문자를 보니까 정말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휴식이고 또 누군가에는 오히려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이 휴식이잖아요. 결국 남이 정해주는 휴식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는 시간이 나에겐 가장 좋은 휴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자는 2628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이윤진의 북천이 막다컨을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을 함께 나눠볼 분이죠.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지난주에 제주의 사랑스러운 민요 너영 나영.
1: 네.
0: 너와 나. 하와이안 레게 여유로운 우쿨렐레 그리고 시티팝의 세련된 드라이브 감성. 네. 그리고 순수한 악기들로 채워진 어쿠스틱 칼립소까지 정말 다양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너영나영을 부르는 풋풋한 남녀 듀엣이 카리브해의 스틸팬 소리 그리고 80년대 신시사이저 소리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었죠.
0: 정말요. 제주 앞바다에서 시작해서 하와이를 거쳐 낭만적인 밤바다까지 달려보고
1: 네.
0: 카리브해 축제까지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우리 전통의 소리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에 정말 매주 놀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뜨거웠던 섬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
1: 네.
0: 이번에는 또 어떤 기발한 소리의 재개발 구역으로 떠나볼 차례인가요?
1: 네, 오늘은 민요 프로젝트의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섬 투어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바로 진한 소리의 고장 남도입니다.
0: 기다렸습니다.
1: 네.
0: 남도가 언제 오나.
1: 그렇죠.
0: 진짜 벌써 마지막이라니요. 아쉽습니다. 왜 다섯 권역까지일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동안 지역마다의 민요 색깔이 정말 달랐습니다. 근데 또 남도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피날레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남도 민요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전승된 민요를 말하지요. 육자배기, 흥타령부터 농부가 남원산성, 진도아리랑까지 친숙한 곡들이 이렇게 있죠.
0: 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진하고 구성진 소리들이 막 떠오르는데
1: 네.
0: 실제로 다른 지역 민요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육자배기 토리라고 부르지요. 쉽게 설명드리면 남도 민요 특유의 소리를 굵게 떨고 밀고 꺾어서 내리는 방식이라고

0: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식임새라고 부르죠.
1: 네, 그래서 같은 멜로디라도 그냥 악기로 연주하는 것과도 소리꾼들이 부르는 것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 진한 식임새 때문에 남도 민요를 들으면 구성지고 애절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1: 네.
0: 장단이 빨라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흥겨워지잖아요.
1: 정말 이 민요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사람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도 사람들도 정말 슬플 땐또 제대로 슬프고
0: 그쵸.
1: 흥겨웠고 놀 때는 또 제대로 놀잖아요. 민요랑 참
0: 맞습니다.
1: 닮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 매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곡 바로 진도아리랑을 골라봤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 후렴은 뭐 정말 익숙하죠?
0: 그렇죠. 네, 진도아리랑은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노래하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함께 받는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많이 부르지요.
1: 네.
0: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볍게 시작되면 여러 사람의 노래로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요.
1: 그래서 진짜 아리랑의 가사들이 한 100개가 넘는다.
0: 그러니까요.
1: 뭐더 있겠지만
0: 네.
1: 찾아보면 정말 개인의 그냥 이야기가 노래가 된 거잖아요.
0: 모두가 다 창작자가 될수 있는.
1: 네. 그러니까 정말 서민적인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도 흥이 붙고 또옆 사람도 흥이 붙고 다 같이 흥이 붙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도 뭐 사랑, 이별, 원망, 신세 한탄부터 익살, 풍자까지 정말 다양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진도아리랑을 단순히 뭐 슬픈 노래다라고만 이렇게 할수 없고요. 슬픔,
1: 맞아요.
0: 해악, 한 그리고 신명이 함께 있는 뭐 인생을 모두 다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진짜 남편 흉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욕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0: 네.
1: 너무 재밌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데 그렇다면 오늘 AI에게는 꽤 재밌는 숙제가 전해질 것 같은데 이 진한 남도의 소리를 완전히 다른 장르와 만나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오늘은 진도아리랑의 익숙한 후렴 가사를 중심으로 원곡의 느낌은 최대한 살리면서 또 색다른 음악의 옷을 입혀보는 걸 목표로 실험을 했습니다.
1: 좋습니다. 민요 프로젝트의 마지막 주인공 진도아리랑 과연 인공지능을 만나 어떤 모습으로 재개발됐을까 궁금한데요. 진도아리랑 원곡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0: 조공래외 여러분의 연주로 진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진짜 장단조차 없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진도분들이 부르는 그야말로 진짜 진도아리랑을 들어봤는데 약간 장단도 없고 뭐 손가락도 없으니까
1: 네, 정말 들에서 그냥 녹음한 것 같은
0: 네, 진짜 네.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한 엄마들의 진도아리랑을 네. 듣고 와서 진도아리랑 이 원곡도 참 좋았어요.
1: 맞아요.
0: 자, 대표님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장르를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K-POP입니다.
0: 아, 진도아리란 거 K-POP.
1: 네.
0: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다 알잖아요. BTS의 아리랑으로 이미 K-POP 장르는 익히 유명해졌는데 그 네. 아리랑 것도 진도아리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말씀하신 남도토리의 진한 식임새 아리랑인데 진도아리랑과 K-POP. 오, 이미 강력한 훅이 있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K-POP 하면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후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방금도
0: 맞아요.
1: 저희도 계속 네. 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후렴은 이미 진도아리랑이 강력한 후렴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0: 이미 훌륭한 킬링 파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후렴 부분을 K-POP 예, 메인 코러스로 활용을 했습니다. AI에게도 밝은 신스 그리고 탄탄한 베이스 빠르고 선명한 댄스 비트로 여성 보컬 그리고 단체 코러스를 중심으로 요즘 K-POP 걸그룹 댄스 곡처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0: 네. 그런데 아까 남도민요의 특징으로 그 식임새를 이야기했잖아요. 꺾는 음이라든가 네. 떠는 음이라든가 네. 그런 전통적인 창법도 있을까요?
1: 계속 기존의 제미나이와 수노로 계속 작업을 했을 때도 이미 저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제미나이는
0: 네, 네.
1: 맞아요. 제미나이는 정상적인 아주 견고한 프롬프트를 줘도 수노에서는 출력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이제 삭제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식임새, 뭐 판소리 창법, 이 트롯 느낌을 일단은 배제해달라고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전통적인 요소보다는 진도아리랑의 후렴을 현대적인 K-POP과 만나서 이 후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보는 실험을 목표로 했습니다.
0: 네, 국악과 K-POP 반반 섞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진도아리랑이 아예 K-POP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실험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GPT와 함께해서 GPT는 또 가사를 어떻게 쓰나 궁금해서 GPT에게 K-POP에 맞는 가사도 써줘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불어오는 바람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 익숙했던 이 노래가 새로운 빛을 만나 이처럼 오래된 노래가 오늘의 목소리로 다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가사를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후렴에 도착하면 다른 가사를 붙이지 않고 진도아리랑의 후렴을 그대로 중심에 두고 곡을 만들어줬습니다.
0: 불어오는 바람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 음절은 되게 잘 맞네요. 아리랑의 음절과 그러면
1: 네.
0: 벌스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후렴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도 아리랑이 등장하는군요.
1: 아, 맞습니다. 뒤로 갈수록 우리 함께도

0: 노래해 더 크게 노래해 이 같은 가사를 더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느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진도아리랑이 가진 그 매기고 받는 그
1: 네.
0: 재미를 이 케이팝의 단체 코러스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1: 전통에서는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고 케이팝에서는 멤버들의 단체 코러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오, 이건 재밌는 연결인데요.
0: 네, 그래서 결과물은 진도아리랑이 케이팝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갔다 이 정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익숙한 아리아리랑이 화려한 케이팝 무대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진도아리랑 케이팝 버전 함께 들어보시죠.

0: 엔딩도 너무 좋은데요. 진도아리랑 케이팝 버전이었습니다. 지금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요즘 나온 곡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AI가 만든 곡이죠.
1: 맞습니다. 진도아리랑을 이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0: 아니 받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여기에서 또 그 떼창하는 부분도 멋진데 매길 때 확실하게 이렇게 솔로처럼 탁 차고 나와서 주고받았던 그 민요의 형식도 잘 살려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참 좋고
1: 귀에 와, 쏙쏙 박히게
0: 맞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진짜 그 화려한 무대에서 이 음악이 나오면 어떤 춤으로 어떻게 탄생될지도 막 상상이 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 네.
0: 진짜 익숙한 이 후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K-POP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어떤 장르인가요?
1: 네, 두 번째는 저도 조금 생소하지만 처음 작업하는 이 챗GPT를 믿고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퓨처 베이스 장르입니다.
0: 퓨처 베이스, 퓨처 아리랑 같은.
1: 오, 네.
0: 뭔가 이름부터 미래적인데. 베이스가 그럼 굉장히 강한 음악인가요?
1: 네, 이 퓨처 베이스는 EDM의 한 장르라고 합니다. 클럽 음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몰아붙이지는 않고 감성적인

0: 멜로디 그리고 화려하고 풍성한 이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음악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1: 감성적인 EDM이라고 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음악이 처음에는 비교적 잔잔하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감정을 쌓아 올리고 후렴구에 해당하는 이 드롭 구간에는 소리가 넓게 펼쳐지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장르입니다.
1: 근데 원래 EDM이라는 게 이렇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팍 터지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도파민이 팍 터지는데
0: 네.
1: 이게 또 진도아리랑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0: 제가 요게 좀 재밌다고 생각한 지점이긴 했는데 아까 진도아리랑도 구성지고 뭐 서정적인 느낌에서 흥과 신명으로 확장이 되는 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이 퓨처 베이스도 조용한 부분과 폭발하는 부분이 좀 대비가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AI에게는 처음에는 여백을 많이 두고 여성 보컬이 감성적으로 노래하다가 이 후렴 구간에 들어가서는 신시사이저와 베이스가 한꺼번에 넓게 펼쳐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 이번에도 또 전통적 요소는 없나요?
0: 네, 맞습니다. 너무 실험이 이상한 길로 갈것 같아서 좀 걱정이
1: 아,
0: 돼서 최대한
1: 그것보단 맞아요.
0: 맞습니다. 예, 배제를 했고 진도아리랑이란 이 정체성은 후렴에서 가지고 오고 사운드는 최대한 이 전자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퓨처 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보컬 찹이라는 기법을 넣어봤어요.
1: 아, 보컬 찹. 보컬을 찹 자르나요?
0: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짧게 잘라서 반복하거나 음정을 바꾸면서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번에도 아리랑을 잘게 나눠서 후렴 뒤에 전자 악기처럼 들리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1: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말 자체가 이 전자음악의 재료가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이번 가사도 K-POP 버전보다는 조금 더 서정적으로 GPT가 써줬는데요. 멀어지는 저 불빛 너머 익숙한 길이 흐려져 바람 끝에 남아있던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 이처럼 멀어진 사람과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1: 네.
0: 뒤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우릴 잇는 노래가 있어 하면서 결국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아리랑이라는 이야기로 가져갔습니다.
1: 가사 너무 좋아요. 정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릴 잇는 노래가 있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장.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팝이 좀 밝고 신나는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었다면 이번에는 좀더 그리움과 감정을 담은 아리랑이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후렴 구간, 이 드랍 구간에서 전자음향과 함께 터트리는 그 지점을 조금 유심히 음악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잔잔한 그리움에서 시작해 화려한 전자음향으로 펼쳐지는 진도아리랑 그리고 아리랑이 악기처럼 변하는 보컬 찹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아리랑 퓨처 베이스 버전 함께 들어보시죠.

0: 진도알이랑 퓨처베이스 버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퓨처베이스는 첫 번째 케이팝과는 사뭇 완전 그쵸.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네. 진도알이랑이 또 이렇게 감성적인 전자음악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게 또 신기한데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험이죠?
1: 네 마지막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는데요. 이번에는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는 펑크와 뉴디스코를 섞어봤습니다.
0: 펑크는 많이 들어봤는데 뉴디스코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두 네. 장르를 함께 섞었나요?
1: 맞습니다. 펑크는 쉽게 말하면 멜로디보다는 리듬과 그루브가 중심이 되는 음악이고요. 베이스와 드럼이 중심을 잡고 기타가 짧게 끊어서 연주를 하면서 특유의 리듬을 만들어 입니다. 그리고 뉴 디스코는 디스코의 펑크 느낌을 가지고 와서 신시사이저나 전자드럼 같은 현대적인 사운드로 다시 새롭게 만든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펑크의 그 쫀득쫀득한 리듬에 현대적인 디스코의 화려함을 더한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롬프트에는 이 펑키한 베이스 라인, 짧게 끊어치는 기타, 그리고 이제 4비트의 킥 드럼을 중심에 두고요. 밝은 신스 그리고 스트링과 브라스 그리고 손뼉 소리까지 더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처럼 신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 진도알이랑과 펑크라고 하니까요. 처음 들으면은 약간 먼 음악처럼 들려지는데 네. 연결점이 있을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GPT 친구가 추천을 해주면서 진도알이랑의 매기고 받는 형식인데 이 펑크에서도 콜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한쪽에서 소리를 던지면 다른 쪽에서 받아주는 그런 형식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서 이런 연결점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0: 진도알이랑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기면 여러 사람이 아리아리라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네. 펑크에서는 보컬과 코러스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태어난 곳이

0: 다르고 시대도 전혀 다른 음악인데 사람들이 함께 주고받으면서 흥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닮아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 아리랑 하면 이제 저쪽에서 아리랑 받아주고 스리랑 하면 스리랑 하면서 코러스가 받아주는 이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 그런 거는 또 약간 축제에서나 콘서트장에서 관객들과 주고받기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세 곡 가운데 가장 밝게 써졌어요. 한 걸음 두 걸음마다 리듬 위에 마음을 놔 저 멀리까지 들리도록 우리 함께 불러봐. 이처럼 처음부터 함께 노래하고 움직이는 장면을 담았고요. 후반부에는 오래된 이 멜로디가 오늘 다시 춤이 되어 너와 나의 발끝에서 새로운 길이 열어가라고 가사까지 완성을 해줬어요.
1: 오래된 멜로디가 오늘의 춤이 된다. 오늘 오디오랩 중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가사인데요.
0: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전통적인 요소는 일부러 앞세우지 않고 진도아리랑의 후렴 가사 그리고 이 펑크 뉴 디스코 그루브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집중하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 네, 오늘 세 가지 버전이 정말 확실하게 다 다르다는 걸 느껴지는데요. 케이팝에서는
0: 네.
1: 약간 화려한 무대의 진도아리랑 퓨처베이스에서는 감성적인 전자음악의 진도아리랑을 만났다면
0: 네.
1: 마지막엔 이제 아예 다 같이 춤추자 이런 진도아리랑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베이스 라인 그리고 기타 리듬에 그냥 몸을 맡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남도의 흥이 펑키한 그루브를 만나면 과연 어떤 춤이 만들어질까요? 미니오 프로젝트의 마지막 크로스오버입니다. 진도아리랑 그리고 펑크 뉴 디스코 버전 함께 들어보시죠.

0: 이랑 펑크 뉴디스코 버전 들어봤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고 경쾌하면서 그 쫄깃쫄깃한 펑크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오늘은 남도민요의 대표곡 진도아리랑을 K-POP, 퓨처 베이스 그리고 펑크 뉴디스코까지 세 가지 장르로 만나봤는데요. 네. 같은 아리아리랑인데 정말 전혀 다른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1: 네, 정말 다르게 사용을 하죠. K-POP에서는 대중적인 후렴의 힘을 그리고 퓨처 베이스에서는 진도아리랑의 감성적인 면 그리고 펑크 앤 뉴디스코에서는 함께 주고받으면서 즐기는 흥과 신명이 정말 살아나는 듯 했어요.
0: 네, 그리고 오늘이 민요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다섯 번의 실험하면서 우리 민요가 결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음악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르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충분히 새로운 음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0: 네, 전통을 지키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새롭게 불러보는 것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민요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오늘의 중흥 소리의 재개발은 계속됩니다.
1: 네.
0: 계속 기대해 주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현무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모레의 진도아리랑 듣겠습니다.

변하시고 새의 금살도 변하시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4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땐요, 여행 다니기 좋지만 책 읽기도 좋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2026 대한민국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라고 하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한 축제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특색 있는 문학축제가 열리는데요. 오는 15일 세종대에서는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의 2024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작인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와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김진명 작가가 한글 문학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 오늘 16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문학주간 행사에선 배우 고아성이 허수경 시인을 기리는 낭독 공연을 하고 김혜란, 최진영 작가를 비롯한 167명의 작가와 예술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청취자분들 근처에 문학 프로그램 어떤 게 열리는지 찾아보시고 참여하셔서 마음의 양식 쌓아보면 좋겠죠.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진희의 너에게 가는 길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이 오늘 정말 소개해 주신 영화 무척 기대되는데 저는 이 영화의 감독님을 또 너무 좋아해서
1: 네.
0: 곧 개봉하는 영화 가능한 사랑 진짜 정말 너무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들 또한 이거 심상치 않아요.
1: 네. 네, 지난 2일 열린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죠.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 네. 경쟁 부분에 이제 초청이 되었는데요. 이 설경구, 전도연, 조인성, 조여정 배우가 출연을 했어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스토리를 또 보면 흥미로워요. 이제 해고 노동자인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들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 부부 이 네 사람이 만나 겪게 되는 욕망과 사랑을 그린다는데요. 이 수상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가 베니스에서 국제 비평가 평점 4.61점 경쟁 부분에서 1위를 기록 그래서 주요 부문 수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저기 진짜 호평이 들려오는 가운데 네. 이 작품이 또 이제 9월 23일 날 이제 개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능한 사랑 또 감상하시려고 극장 많이 찾으실 텐데 네. 이 영화 보기 전에 이창동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0: 진짜 극장에 가야 할 이유가 요즘 너무 많이 생겨나고 맞아요. 있어서 즐겁습니다. 명목이 생기잖아요. 이건 꼭 봐야 돼. 자, 오아시스 버닝 이창동 감독하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1: 네.
0: 오늘 그러면은 김수진 영화연구가님이 선택한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1: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작품은 거의 다 작품성이 높아서 네. 뭘 골라야 할까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장편 데뷔작인 초록물고기와 네. 이 다음 선보였던 작품 박하사탕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이 두 작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0: 네.
1: 이번 신작 그 가능한 사랑이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 불안한 시대의 초상을 섬세하게 짚어냈다라는 그 호평을 얻었다는데요.
0: 네.
1: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창동 감독만의 어떤 통찰력, 그 관점의 초석이 된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두 작품, 이 초록물고기, 박하사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작품 모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한 개인의 삶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각각 9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또 5.18과 같은 비극적인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하나같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인물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0: 네, 두 편 다 사회적 메시지가 참 강한 영화들입니다. 먼저 초록물고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 이 영화는 이제 1997년작이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복무를 마치고 막 사회로 나온 20대 청년 막둥이가 이 도시화와 욕망

0: 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으로 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막둥이는 아프고 가난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조직폭력배 집단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게 되고 조직 내에서 거친 일을 도맡아 다 처리하게 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두목에게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막둥이가 남긴 돈과 희생으로 가족들은 식당을 차려서 잘 살아가게 되죠.
1: 네.
0: 근데 막둥이라는 한 청년은 완전히 짓밟혀서 사라졌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씁쓸한 영화인데
1: 네.
0: 특히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긴 여운을 남기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허름한 시골집 뒤편에 위압적인 아파트 수비 이렇게 당긴 롱쇼트의 전경이 마지막 장면을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긴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이면서도 이제 특히 이창동 감독님이 소설가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어떤 이미지적인 것도 좋지만 또 아무래도 특유의 이 탄탄한 서사 구조, 또 문학적인 스토리텔링이 정말 악권인 그런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또 배우에 있어서도 이 막둥이 역할을 한석규 배우가 맡았어요. 그래서
1: 네.
0: 한국 영화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길 법한 연기력을 이 초록물고기에서 또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 한석규 배우 캐스팅과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 오,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나요?
0: 네, 원래 이창동 감독님은 이 막둥이 역으로 신인 배우나 아니면 비전문 배우를 기용하고 싶어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작사의 설득으로 최고로 잘 나가고 있던 한석규 배우를 이제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가 의도했던 어떤 바닥까지 곤두박치는 정말 한 청춘의 비극적인 이 삶이 한석규 배우의 이 세밀한 감정 연기로 잘 전달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또그 배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문성근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한석규 배우가 몸담았던 폭력단의 조폭 두목 역할을 문성근 배우가 맡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창동 감독이 신인 감독에 불과했는데 그때부터 감독의 잠재력을 일일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제작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또 문성근 배우가 해주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송강호 배우 역시 이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갓 활동을 시작한 신인 배우였는데요. 이 작품에서 또 얼굴을 만나볼 수 있죠. 진짜 조폭으로 오해받을 법할 정도의
1: 맞아요.
0: 정말 현실적인 연기 잠깐이지만 그 얼굴로 제대로 이 영화 속에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또이 영화뿐만 아니라 같은 또 시기에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을 넘버3에도 한석규 배우와 함께 또 출연하기도 했죠. 정말
1: 네.
0: 한석규 배우와 송강호 배우 좀 90년대 후반을 휘어잡아 봤던 그런 두 배우가 아니었나 싶어요.
1: 제가 알기로는 이때 그 봉준호 감독님이 조연출 하고 계셨을 때인데 나중에 저 배우를 꼭 내가 영화를 찍으면 꼭
0: 맞아요.
1: 영입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0: 네.
1: 역할이 이때 초록물고기 송강호 씨였다고
0: 네.
1: 그 인터뷰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잠깐 나오는 조연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신인 송강호의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의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0: 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저는 이제 공중전화 부스 장면을 이제 꼽고 싶은데요. 이
1: 아,
0: 상대
1: 네.
0: 조직의 두목을 무참히 처리한 막둥이가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손으로 전화를 거는 상대가 바로 뇌성마비에 걸린 자신의 형이었죠. 그래서 형에게 이 전화를 통해서 오열하는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 중에 명장면인데요. 이때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냇가에서 이제 초록 물고기를 잡던 추억을 회상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초록 물고기가 된 것인데
1: 네.
0: 이 초록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막둥이의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한 순간, 그러니까 하나의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추악해진 그 순간에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특히 또 한석규 배우가 막 울음을 참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를 해서
1: 네.
0: 정말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오열신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명
1: 맞아요.
0: 연기, 명 장면.
1: 저도 이 장면 참 오래된 영화잖아요. 이 장면은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0: 네.
1: 정말 초록물고기 하면 한석규, 한석규 하면 초록물고기의 명장면을 만든 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연출은 또 어떤가요?
0: 또이 영화의 서사적인 배경

0: 배경에는 실제 일산 신도시 개발이 이제 깔려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화 곳곳에 개발이 한창인 신도시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대체로 이제 인공적인 조명으로 아주 차갑게 그리곤 하죠. 근데 반대로 또 막둥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뭐 시골 고향집이나 그런 과거의 추억이 담긴 공간 같은 경우는 아주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햇살을 통해서 담아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도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 성을 상실해가는 그 모습과 또 막둥이가 잃어버린 유년의 순수함을 이런 조명적인 요소로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요, 이 조직 두목으로부터 막둥이가 치명상을 입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조명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 있어요. 그 어떤 폭력적인 장면을 이 누가 누군지 형체를 분별하기 힘들게 연출을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뭐 담배 불이나 가로등과 같은 어떤 생활 조명들로 피사체를 은은하게 밝히거든요. 네. 근데 뭐 유명한 박찬욱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과 달리 이런 어떤 폭력적인 장면들을 간접적으로 담고자 하는 어떤 이창동 감독만의 연출관이 바로 이런 어떤 조명의 쓰임새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중간에 노래 한 곡 이제 들어볼 텐데요. 지금 들어볼 곡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 속 막둥이의 비극적인 삶이 정말 잘 느껴지는 그런 가사의 곡이라서 한번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그 초록물고기 회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장면 있었지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말씀해주신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이동헌 박인수의 향수 듣겠습니다.

0: 이동헌 박인수의 향수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초록물고기와 박하사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박하사탕이죠?
1: 네, 박하사탕은 1999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영호가 이제 완전히 타락한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을 해서요. 순수했던 20년 전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행 구성의 영화입니다. 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이제 한 인간의 영혼이 이 시대적 비극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요 배경으로 둔 영화고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21살 영호는 이제 군 생활을 하던 중에 계엄군으로 이제 광주에 갑자기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왜 투입이 되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호는 의도치 않게 한 여고생을 총으로 쏘면서 이후에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영호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0: 그래서 설경구 배우가 맨 처음 장면 철도 위에서 나 네. 다시 돌아갈래
1: 나 다시 돌아갈래 네,
0: 그렇게 외치는데 이게 사실 슬픈 장면인데 패러디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이 역행 구조인 이 영화의 시작이면서 가장 강렬한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죠. 네. 이 대사는 말씀하신 대로 개봉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패러디와 함께 시대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짧은 외침은 이 삶의 끝자락에 선 한 남자의 절규이면서 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응축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상적인 장면 또 대사와 함께 이 영화로 인해서 설경구 배우는 정말 대중적인 인지도를 상당히 올릴 수가 있었죠. 정말 네. 배우에게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후에 설경구 배우는 바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와 함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신작 가능한 사랑에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길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번에 베니스 국제영화제 시사회에 끝나 하고 나서 이렇게 기립박수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다고
1: 네.
0: 설경구 배우가 굉장히 막 눈물을 쏟아내는 네. 그런 짤이 막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얼마나 정말
1: 진짜, 진짜 어떤 마음일까
0: 그러니까,
1: 싶어요.
0: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네. 배우가 아닌 이상. 이창동 감독님은 어떻게 설경구 배우를 캐스팅할 생각을 했을까요?
1: 당시 설경구 배우는 이제 연극 위주로 활동을 하던 완전 무명에 가까운 배우였는데요.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영호 역을 찾기 위해 이제 수많은 오디션을 이제 봤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때 이창동 감독님의 아내가 이제 집에서 이제 보던 여러 오디션 비디오 테이프 중에 화면의 한 구석에 잠깐 찍힌 이 설경구 배우의 얼굴을 보고 여보 저 사람이 영호네 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캐스팅이 되었다라는 이런 정말 유명한 일화죠.
0: 그러니까 아내분이 먼저 보셨군요.
1: 그렇죠.
0: 이야 대단합니다. 박하사탕의 명장면 뭐 아직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감독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을까요?
1: 이 창동 감독님이 연출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개인의 악함이 아니라 시대라는 폭력이 어떻게 이 순수한 영혼을 갉아먹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0: 싶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로 본인은 그 80년 5월에 이제 소설가를 꿈꾸면서 경북대학교 국문과를 나와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는 5.18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알게 되어서 어떤 그 충격과 죄책감이 상당했다는 그런 말을 했었죠. 아마 이 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쌓였던 그 부채감들이 이후에 이제 영화 작업을 할 때 어떤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뭐 데뷔작 초록물고기부터 연이어 박하사탕까지 어떤 당대의 어떤 폭력적인 시대의 환부를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는 작품들을 데뷔 초창기부터 폭발적으로 선보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1: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목이 왜 박하사탕일까요?
0: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초록물고기처럼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메타포인데요. 영호의 20살 때 첫사랑이었던 여인 순임이 이제 영호에게 건네는 선물 사탕이 박하사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또 장면 중에 영호가 막 군대에서나 아니면은 학생들을 고문하는 고문실에서 박하사탕을 아주 폭력적으로 짓밟는 행위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또 스스로 자신의 순수함을 또 파괴해가는 그런 과정을 시각적으로 박하사탕에 빗대서 연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0: 박하사탕과 초록물고기는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나는 그 어린 시절 나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창동 감독의 신작 이 가능한 사랑이 추석 직전에 이제 개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작 찾아서 감상하시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린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또 먼저 감상하시면서 나만의 박하사탕 또 초록물고기는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 진짜 나만의 박하사탕과 초록물고기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결국엔 나의 순수함은 어디에 있었을까 라는 말과 같은 네.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도 멋진 영화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진님 보내드리면서요. 산울림의 나 어떻게 듣겠습니다.

산울림의 나 어떻게 듣고 왔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 화담숲인데요. 올해 화담숲 산풍축제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화담숲은 자연숲 생태계 복원을 중점을 두고 조성된 생태 수목원이죠. 약 5만 평 규모의 평지에 16개의 테마원이 있는데 내장 단풍과 당 단풍, 털 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400여 종의 단풍나무가 식재돼 있어 가을철 수도권 대표 단풍 명소입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단풍 구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데요. 올해 단풍축제는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니까요. 올해 화담숲 단풍 구경 계획하신 분들 사전 예약 잊지 마시고 꼭 미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YB의 박하사탕 듣고 올게요.

YB의 박하사탕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모던 국악밴드 코스모스의 솔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콩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자연 속에서 어떠한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가 한 말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당장 높고 푸른 하늘만 올려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있는 그대로 늘 아름다운 자연. 괴테의 말처럼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더 잘 발견하려면 우리 마음도 그만큼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거겠죠. 9월 12일 토요일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일구의 소리 단가 강상풍월로 출발합니다.

구경하세. 태인한 태인한은 족도 지나니 태인한이오 출물망.

왔다 항상 뭐 그다음 귀모유소를 허여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배해

0: 발목으로 친근하고 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1: 김일구의 소리 단가 강상 풍월 함께 들으면서 9월 1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0808님, 안녕하세요. 낮에는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이제 책과 함께하면서 몸과 마음을 살찌워야겠어요. 신청곡 창부 타령 부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역시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죠.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혜석까지도 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이어서 국악방송 초창기 때부터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자주 듣고 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붉은 장미님. 닉네임도 기억하고 있고요. 언제나 저희 풍류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2486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국악방송 최고의 진행자 김용호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겁게 감상하고 있으며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어요. 구례에서. 아,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행복한 시간 만드는 소중한 방송. 여러분께서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잘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2486님. 많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가겠습니다. 항상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응원 메시지.

늦지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이생강의 대금연주, 이생강류 대금산조 중 중머리입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음반에 따라 연주 시간이 다 다른데요. 2009년에 발매한 정류라는 앨범은요, 산조 가락이 120분을 넘는 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중머리 가락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야야야 흥보야. 아이고 네 나가 여러 지역의 민요들을 다 들어본게 아 토리는 달라도 아 부르는 방식은 어찌 다 비슷하더냐?
1: 엄마 형님 어떤 방식을 말씀하신다요?
0: 아가 대부분 한 사람이 먼저 한 소절을 부르면 아 여러 사람이 같은 선율을 부르고 아 고로코롬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던디.
1: 아이고 뭐다 우리 형님 겁나게 예리하셔보라. 아따 매기거 반능 형식을 아 그새 간파하셨구만이라.
0: 뭐셔? 매기거 뭘 받아먹어? 너 지금 그거 나 매기려고 하는 소리냐?
1: 아이고 형님 그럴리가요. 아 매기거 받는 형식이라고 진짜 이딴게요. 아 못 믿겠으면 풍녀사전을 보시던지요.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은 우리 민요에 많이 나타나는 가창 방식이자 음악 형식인데요. 매기는 사람이 먼저 노래의 앞소리를 부르면 이 소리에 이어서 받는 사람이 뒷소리를 부르는 형태로 주고받으며 노래가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주로 한 사람이 매기면 여러 사람이 받는 소리를 하지만 인적 구성이나 선율 진행에서 변화를 준 형태도 나타났는데요. 매기는 부분은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지어 부를 수 있고 가락도 변주할 수 있지만 받는 부분은 비교적 규칙적인 노랫말과 가락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매기고 받는 형식은 옛날에 노동요나 놀이요로 민요가 불리던 현장에서부터 일의 능률을 올리거나 집단적 신명을 고조시키는 기능적 역할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모내기나 김매기 현장에서 앞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매기는 소리가 일꾼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면 여럿이 일정한 가락에 받는 소리를 부름으로써 공동작업의 호흡을 맞추는 기능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는 간다.

조곡 내 왜 여러분의 소리, 전라도 진도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어보시면 절로 소리가 뭐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절로 소리는 받는 소리, 즉 후렴에 절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자연스럽게 제목이 된 노동의 요였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한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보태평 중 전폐임은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윤정의 소리 긴 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808님 정답 육자배기 사연 채택과 신청곡 감사합니다. 방긋방긋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0808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미님 정답 남도민요 육자배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이고 우리 장미님 정답 뒤에 물음표 6개 붙여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답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878님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이제 가을이 오나 봐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8878님 우리 님도 멋진 주말 되시기를요. 그리고 전영민 님도 보내주셨네요. 육자배기 불러봐야겠어요. 네, 우리 전영민님 꼭 불러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이라 감흥이 새로울 거예요. 정답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우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강효주의 소리 적벽가입니다. 우리 0808님의 신청곡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가 아닌 경기 12잡가 중에 적벽가로 감상하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곡은 궁중의 잔치와 춤의 자리를 장엄하게 밝혀온 정악곡 함령지곡입니다. 만방의 평안이 두루 미친다는 뜻을 지닌 함령지곡에는 궁중음악이 추구했던 태평과 평안의 이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령지곡이 처음부터 하나의 독립된 악곡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면영산해상에 속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군악 등을 연이어 연주하는 방식에 붙여진 아명입니다. 경우에 따라 군악을 제외하고 세 곡을 이어 연주하기도 하며 궁중 연락에서는 첫 곡인 사면도들이만을 가리켜 함령지곡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음악의 뿌리는 불교 성악곡에서 비롯된 영산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면영산해상은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정제를 반주하는 음악으로 활용됐고요. 사면도들이에서 타령에 이르는 악곡은 궁중뿐 아니라 민간의 춘 반주로도 연주됐습니다. 궁중과 민간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음악이 향유됐다는 점은 이 음악이 지닌 폭넓은 생명력을 보여주죠. 연주 편성은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1924년 이왕직 아악부가 일본 교토에서 궁중무용 장생보현지무와 연백복지무의 반주로 연주한 함령지곡과 달리 1928년 유성기 음반으로 제작된 감상용 함령지곡은 여러 명의 향필이, 대금, 해금과 당적, 장고, 좌고, 박 등이 참여한 대규모 관악합주 형태였습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춤을 위한 반주와 감상을 위한 음악이란 목적에 따라 악기 편성이 달라졌던 것이죠. 이처럼 함령지곡은 단순히 옛 궁중음악의 한 곡만이 아니라 영산회상에서 이어진 음악적 전통, 궁중연향과 정제를 위한 실용적 기능, 이양직 아악부를 거쳐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진 전승의 역사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령이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깊습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평안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궁중의 춤을 받쳐주던 음악이 이제는 공연장에서 연주되지만 그 안에 담긴 평안의 염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함령지곡은 과거의 궁중음악이 아니라 시대를 건너 오늘까지 이어지며 우리에게 평안과 태평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풍류 음악입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 함령지곡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지영이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심장을 생생하게 뛰게 하는 것이 바로 고수의 북채이지요. 이 북채는 주로 탱자나무나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재질의 목재로 만드는데요.

0: 모진 바람과 가시를 견뎌낸 단단함이 소리판에 맑은 신명을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도 신명나는 복장단과 함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지요.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진국명산으로 열겠습니다. 진국명산은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삭출 금부용이라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판소리 단가입니다. 내용은 수도 한양을 둘러싼 여러 산세를 나열하면서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가 진국명산 소리의 정혜석 국반주의 김청만으로 보내드립니다.
1: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삭출

여영 북주로 삼각이요 기암은 두이기 남한 참두로다 좌륙 낙산

빈거리라 미제라 동방 산하지고요 성대 태평 의관문물 만만세지 금탄계라 연풍코 국태 미난허여 구추황옥 단풍지저로 인주의 봉무커널 변악 등인 모여 쥐

삼산송백은 우루장창 한강 유수는 호호양양 조상진하는 차산수와 같이 승수무강사 산붕수가 알도록

이상 우리 도항 일민이 되어 강구제원 화령 혁여가를 부르리라. 연관이 반이 나 넘거리면 우계와 공면 세상 사람들께 모두 다 전하고 가다가 무대나 기산대하처 명당을 가리워 오간 팔짝으로 황황루만큼 집을 짓고 유정한 진구

0: 오늘은 대를 이어 정혜석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추임새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으로 함께 연습해 보실 텐데요. 춘향이가 옥에 갇혀 고통을 받는 중에 하루는 꿈에서 황릉묘에 가게 됩니다. 춘향의 꿈 혼백이 말리 소상강에 갔던가 보더라 하는 대목까지 진양조로 이어집니다. 이 대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몽중가 진양조 대목입니다. 소리의 최승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그럼 추임새에 들어갑니다.
3: 이려는 꿈을 피니
0: 그렇지
3: 장주가
0: 쉬고
3: 호조의 비장주대야 실간 지담은 혼백 바람이 민듯 구름이 민듯 한 곳을 당도하니 천공개화하고 산면수여한디
0: 쉬고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진국명산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의 정혜석, 복반주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정혜석 명창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강산지 심청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부친이신 정권진 명창이 성음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생전에 정권진 명창도 진국명산을 잘 부르셨는데요.

0: 잠겼어라.
1: 아.
0: 대주 귀신이라 그런 것이 해풍 아이기 하고 승천 입지 허매 춘향은 꿈혼내기 만리 우상강가의 탔던가 보더라.
1: 그렇지.
2: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춘향가 중 몽중가 진향조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최승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상강가에 다다르는 대목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정정열제 춘향가를 전승하신 최승희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지는 대목은 중모리로 길게 이어지는 황릉묘 가는 대목입니다. 춘향은 망고 정렬 황릉지묘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황릉묘는 요인금의 두 딸이자 순임금의 부인이었던 아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을 이릅니다. 꿈속에서 아황과 여영은 춘향이의 절행을 칭찬하고 자신들의 한을 울면서 토로합니다. 이들은 순임금이 죽자 소상강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요. 이들 외에도 농오기와 녹주, 척부인, 상군부인 등 옛

0: 고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러 부인들이 나와 춘향이에게 그 한을 하소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역사 속의 절행을 보여준 부인들과 함께 그 한을 나누면서 춘향이의 시련이 정당하고 고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몰이 대목으로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몽중가 중몰이 대목입니다. 소리의 최승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다 얼씨구멍
2: 아무된 줄 바이 몰라 좌우로 살필
1: 겸
2: 안에서 간장 소복헌 좌환이 성등을 두들고 앞길을 인도커날 중계의 다다르니 백옥 현판국

만고정열 황등이묘라 심신이 산란하여 좌우로 살필 적은 항상백이헌 부부인이 폐를 드지들어 좌상으로 청허을 날 춘향도 손경 현년과 얘기 춘 줄을 아는 사람이라 황후좌석을 용이 고르니까 상하의 복지 사배하고 국

0: 말.
1: 하지 못하여 참례하니 부인이 이른 말씀 이가 춘향이라느냐 기특구야 암전하다 초선이 소방이나

0: 달려간다.
1: 내가 일찍 주유차로 옥경 올라가지 이 말이 천상근왕자기로 타격을 깊고 싶은 마음 일시에 참지 못하여 네 꿈 혼백으로 말리 수상강가 청하여 왔으니 정심이 불안하다. 신하에게 말 듣고 그자허여 여짜오되 천비비록 무식하오나 고서를 읽지 보니 부인으로 분명망 인천아 은왕자키로 어찌하여 속히 죽어 천안을 앙대헐고 무야불망하였더니
0: 다시 와.

하는 말씀 네가 우리를 안다 허니 나서를 불리더라 우리 성군

0: 잘한다.
1: 저런 눈이도 몸이 소상강 대수부르 눈물을 뿌려내니 아지마다 아로롱기지고 임잎이 원운이라 창호산봉

알지라. 전축이 풀판을 어느 때나 잊을 거나. 아이고 아이고

주인 임태사 태각맹강 느아지는 물질이 공벽을 어떤 무인 추추이 울고 나와 향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부르리라.

서로 소원을 보니 곡종비거 부지처하야 산하의벽두 춘약에라 말이 맞들 못하야 협방읍이 나나 나오더니 춘향을 부여잡고 천내 나를 모르는가 이주읍에 주어든 석수소에 독주로세 불치건 조왕류는

정시와비국 세시라 낙하유사타류리는 비사람비하미라 추추이울마디

벌렁 냉기가 이르더니만 생기기 기기한 우와 시 떼그르르르르르르.

전두컬날 찬세히 살펴보니 사람도 아니오 불타진 나무등치도 아니오 은영한 가운데 귀목성을 슬피 울어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한구주 안에 적부인이라 여우 토큰 솜씨 두눈 빼고 와명을 베겨 빛간 속을 잡아놓고 인체라고 이름을 거니 저 아하

장군 부인이 어른이 불러 명의로 소하고 현내가 차별하니 우리 진짜 못 얻을지라 여동을 재촉하여 동방실손성이 일장오접이 별별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능묘는

0: 춘향가 중 몽중가 중몰이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최승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춘향이 옥중에서 꿈을 꾸면서 황릉묘에 가서 여러 부인들을 만나 각자의 한을 듣고 꿈을 깨는 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1: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둘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941년도에 발매된 최초의 한국 음반사 오케 레코드에서 유성기 음반으로 나온 흥보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반은 임방울, 오수암, 이화중선, 김녹주가 출연했고요. 반주를 오케 고악단에서 맡아 창극 형식의 음반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음반에서 오수암은 도창과 놀부 역을 맡았고요. 임방울은 흥보 역을 맡았습니다. 그럼 오케판 흥보전 중 놀부가 흥보집을 방문하는 대목부터 놀부가 박타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그래야 흥보가 망중장자 되었단 말은 놀부가 듣고 흥불이 나서 흥보집을 찾아가 보는데 이놈 흥보야!
2: 아이고 저 건넨만 흥분 건네 오시는구나. 아이고 흥분 노래 안녕하십니까.
1: 너 이놈 요새 성하냐?
2: 지겠다. 흥분 마누라 들어가십시다.
1: 들어가자.
2: 마누라. 건넨만 흥분이 오셨으니 다 보셔야지.
3: 아직 흥분이 오셨어요?
2: 예.
1: 흥분 마누라가 나온다. 흥분 마누라가 나온다.

0: 보이시다.
1: 홍보야, 네 기질이 요새 내 친해졌구나.
2: 그렇게 척 그런 게 있었지.
1: 홍보야, 네. 술 한잔 물해라.
2: 네, 마누라 술 한잔.
0: 아기들이 다 드셔.
1: 홍보야. 네. 전 네 기질 지켜서 돈 주고 한 자리 지켜라.

걸치오.

0: 안으로
1: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안으로 들어가시지 마누라 안으로 들어가시지 응? 그랬다
0: 이거야 너는 우리 이 말 보니 그렇게 된단 말이야? 홍보야, 이 집이 거여라. 내가 장계드려주마. 홍보야, 이 소식을 들으니 네가 제비땀에 잘 되었다니 정말이냐? 우리만 하자. 그리고 홍보야, 너 저건 놔둬라.
1: 예, 가져가십시오.
0: 이건 이름이 무엇이냐?
1: 파초장이 옵시다.
0: 파초장이요?
1: 놀보가 화초장을 딱 짊어지고 건네가면서 외고 가는 데는 가관이 없겄다.
0: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이 없구나. 아이가 내가 늦었다. 초장, 한장, 등장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1: 저 집으로 들어간다
0: 여보소 마누라 제발 어서 간다 간다
2: 싶을래 몰랐어 내 잘못이었어 이곳이 여기요라 이놈이와
0: 여보 후이
2: 예.
0: 맞힌 것이 뭐죠?
2: 그건 내려놓으시오
0: 잔말 말고 어서 말해 뭐죠?
2: 그게 뭐야 이름은 화초제인
0: 내 새끼야 아이고 안다
2: 그게 무슨 소리야?
0: 그런데 여보 말은
2: 예.
0: 바쁜 일 있어 공고가 제비 밤에 잘 되었다니 우리도 제비를 좀 말로 나갑시다
2: 그렇습니다

0: 안에다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따노니 돌보가 좋아라고 돼지 새끼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길 바라는데 날비 공부를 시작하더니 다 날아가고 한 마리 남도록 다리가 아니 부러지니 놀고 급한 마음 제비 다리를 지가 착착 부질러 놓고 마누라를 불러 제비 다리 부러졌소. 질 좀 내오시오.
1: 오, 가져왔어.
0: 그때 놀보가 실로 제비 다리를 부탄이 정해 지비비 넣었더니 놀보 망할 지비여든 비빈이 살겠느냐. 그 제비가 살아나서 강남을 들어가 장훌전에 이 말을 여쭈니 이비 장수가 놀보 망할 박씨를 내어주니 그 박씨를 갖다 놀보전에 전했더니 놀보가 박씨를 숨어놓은 것이 수삼일에 숨이 뻗어 웬 동네를 척척 걸쳐놓은 것이 집집이 다 헐어지고 짜그라지고 자빠라져러니 동네 손해를 무느라고 놀보가 발사붙은 박에 배를 먹었다. 가로난 놀보가 박을 탈 마음을 먹고 여보 마누라.
1: 예.
0: 동네가 역군들 데려오시오. 오늘 밥 좀 탑시다.
1: 다 입으라고 뭐다 병신밖에 없어.
0: 병신이라도 좋으니 다 좀 데려오시오.
1: 쌍얼치 전동다리 그게라도 데려올까요?
0: 좋지요. 데려오시오.
2: 아니 어쩐 일로 이대기 성원은 오늘 뭐 청중하십니까?
0: 밥 타세요. 우리 밥 탈라고 데려왔니.
2: 참 그러니라 어서 탑시다 그럼.
0: 시리.

0: 대님 하나가 나오시는디. 이놈들아, 내 관머리 왜 손날이 번뜩번뜩하니 이거 웬일이냐? 가이 들고 있느냐? 얼굴은 잡으냐 오느라?
1: 아이고, 쟤님, 어저분 박동석에 오시느라고 욕보셨지요? 니가 놀보시라.
0: 니가 놀보냐?
1: 예.
0: 니가 놀보면 니가 대풍지은이야.
1: 예.
0: 내가 너 결단난 날을 듣고 돈 좀 가지고 나왔으니 돈 좀 둬라.
1: 예, 그러면 돈을 얼마나 드립니까?
0: 가만히 있기라. 너 그리 말고 이 주머니 하나만 재워라.
1: 예, 주머니만 재우고 말까요?
0: 오냐?
1: 그러면 이건 제가 드리지요.
0: 놀보가 주머니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들여붓는디 한 마리로도 간곳 없고.

0: 아이고 샌님 뭐야 이 주머니가 어쩐 주머니인지 늘도록 돌아서 터지니 왠지요
1: 그럴 뻔장 너 그 주머니 이름이야 좀 알아라 그 주머니 이름이 그 능청냥이라고 하는 것이다
0: 아이고 능청냥이 되기에 이렇게 늘어지지요 아이고 샌님
1: 뭐야
0: 돈 다 되시니 이제 가보실라요
1: 오냐 내가 이제 한 달에 이제 다리 적으면 29번 하고 다리 크면 30번씩 꼬고마잉
0: 예 그때요 놀보가 대님을 가

0: 어쩌려고 각을 내려놓고 또 탈제도 여보소 이 사람들아. 이방 맞아 타세.
1: 옥회판 흥보전 중 놀부가 흥보집 방문하는 데부터 놀부 박타는 데에 샛잎 나오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수암, 임방울, 이화중선이었습니다. 유성기 음반이라 음질이 좋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 굴어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오 홍하니. 출가하면 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 6, 7 두루 승승이오, 1, 3, 5 대감이오, 명지 유정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청가 중 무릉촌 장승상 댁 가는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청이 15살이 되자 효녀라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인근에 살던 장승상 댁 부인이 심청을 청하여 심청이 시녀를 따라 그 댁에 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무릉촌 장승상 댁은 심청가 초기 작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뺑덕어미나 귀덕어미, 안씨 맹인처럼 점차 심청가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면서 들어간 등장인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부에 나타나는 장승상 부인은 말 그대로 하면 승상 벼슬을 한 남편을 둔 부인인데요. 승상이라는 벼슬은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중국에 있던 벼슬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높은 벼슬을 이릅니다. 승상이나 천자, 황성 등 중국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현실과는 다른 상상의 공간과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심청가의 근원설화인 원홍장 설화에서는 홍장이 중국 진나라에 가서 황후가 되었다고 했으니 그러한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승상 부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셋은 모두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하느라 외롭고 적적하게 지내는 처지였지요. 그래서 심청을 수양딸로 삼아 여러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장승상 댁으로 가서 그 집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은 진양조로 시비 따라 건너간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강산지 심청가에서는 이 부분을 부를 때 가곡성 우조로 부릅니다. 가곡성이란 가곡에서 부르는 창법을 사용하여 웅장하고도 품이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심청이 양반댁 교수로서의 면모와 품이 있는 모습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설은 시비 따라 건너간다. 무릉촌 당도하여 승상댁을 들어가니 좌편은 청송이요 우편은 녹죽이라. 정화에 섰는 반송 광풍이 건듭 불면 노룡이 굽니난 듯. 뜰 지키는 백두름이 사람의 자취에 일어나서 나래를 땅에다 지르르르 끌고 뚜루룩 낄룩 징검징검 아련성이 기이하구나. 이렇게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대목을 유심히 들어보시면서 심청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청가 중 시비 따라, 소리의 성창순, 북반주에는 김득수입니다.
3: 세월이 여류하여 심청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효행이 출천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이라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무릉촌 장승상 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 심청을 청하였건다. 심청이 부친께 여짜오되 아버지, 장승상 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 저를 청하여 싸우니 어찌하오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웃다야야. 아, 그댁 부인과 너 모친과는 별친하게 지내니라. 아, 그 진직 찾아가 배울 것을 잊어.

숨어들어 있었구나. 아가, 어서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수이 다녀오느라. 심청이 부친 허락을 받고

가니 남편은 청소년이여 우편은 덕주이라 정하은 산나은 만송광봉에 건 덜 지키는 백두주미

세상 올라선지 부인지 판결하여 심청순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좌를 주어앉힌 후 이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지라 우릉은 내가 있고 토하동 네가 나니 우릉 꿈이 들어

0: 세우고 아들이 삼형제라 황승과 미국을 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정한 빈방으로 대하더니 촛불이 오고 분한 것 고스로다 니네 말을 들어봐라 중상일찍 키 세우고 아들이 삼형제라 황승관 비군 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정한 빈방으로 대하다니 촛불이 오고 분한 것 고스로다 내 신세를 생각하면 내 아파도 후여를 저릇듯 공부하니 내 소양 딸이 되어 내 공도 숭상하고 운들도 학습하여 말년 잠시를 볼까 언제 네 뜻이 왔더냐
1: 심청이 이 말 듣더니 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께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께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네다 기특다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하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심청이 어쩌오래 치운방 우리 부친 나루기를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비단과 양식을

해주며 시비와 함께 보낸지라. 그때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따르기를 기다리는디 배는 고파 등은

했지. 기다릴 적

안녕.

0: 수니.
1: 심청가중 12따라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성창순, 북반주에는 김둑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권송이의 인당수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날일째 섬살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도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방에 찾아 갈라놓고 산도 짜고 큰 갈고자

못 가는 곳 어디 있으랴. 펜전을 둥둥 두드리며 정처 없이 떠내려간다. 지옥

치곡총총어사와 동해신암명이며 남해신충룡이며 서해신거승이며 북해신우강이며 금강신의 연목까지 신들께

그리고저 대천만큼 죄를 내어 환란 없이 도소서.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서 재질되니 어의 후사가 좋겠으나 우리 선임 보

들어가. 금옥 같은 고운 얼굴, 단초같이 푸른 머리, 목이 홍상 입은 태도 낱낱이 기억하니 혼이라도 넋이라도 어스름은 저 달빛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명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0: 하시고
1: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입히되 왔느냐 대등대허였소.
0: 하시고
1: 이리 한참 스텝 점구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0: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인 9월 19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완창 판소리 조주선의 춘향가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주선 명창은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한국무용과 가야금으로 전통예술의 기반을 다졌고요. 중학생 무렵부터 판소리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소리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창순 명창과 오정숙, 안숙선, 김수연, 김일구 명창 등 내로라 하는 명창을 사사했고요. 서로 다른 소리의 계보를 경험하며 성음과 장단뿐 아니라 발림과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폭 넓게 쌓아왔습니다. 조주선 명창은 2021년과 2024년에 강산제 심청가 완창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세종제 춘향가로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완창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조선 후기 8대 명창 김세종이 정립한 김세종제 춘향가는 동편제의 한 갈래로 정제된 음악 형식미와 우아함이 돋보이는 유파인데요. 인물의 감정을 절제된 표현으로 그려내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처음으로 춘향가 완창을 선보이는 조주선 명창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전에 못 느꼈던 성창순 선생님만의 깊은 음색이 느껴져서 하루가 다르게 소리의 멋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주선 명창의 특유의 곰삭은 음색과 구성진 소리, 그리고 극적인 발림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펼쳐낼 춘향가 무대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조주선 명창은 이번 무대에서 특히 관객분들이 다소 밋밋하고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우조와 평조 소리인 적성가 대목, 저 건너 대목, 초경, 이경 같은 대목을 통해 춘향가의 깊은 소리의 멋을 느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주선 명창의 소리 한 대목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대목입니다.
1: 좋다 좋다. 장원이 청결하고 성죽이 울밀하니 여의절개로다. 이에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이 책실로 돌아와 글을 읽되 호는 발서 춘향집으로 건너가고 등심만 앉아 놀이꾼로 뛰어 있겠다. 맹자

황자 곁에 섰다. 아,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천왕씨가 이 목독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으나 쑥독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이가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왕씨 때는 선비들이 이가 단단하야 목독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야 어찌 목독을 자실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궁자님이 후세를 위하여 물씬물씬은 쑥독으로 괴일하고 병륜당에다 현모했느니라. 원 도련님도 하느님이 깜짝 놀래 거짓말씀이요. 참말 말고 천자를 드려라. 아, 7살 자신비 아닌디 천자는 무엇하실라요?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자라 하는 것은 질서의 본문이라 그 새거 읽고 보면 재미가 있느니라. 도련님이 천자를 들여놓고 읊으시는 뒤

이것이 천자 뒤풀이었다. 자, 시우생은 전원이 부러운 행사실 유비창하늘 전 즉 시우생지하여 큰 목수하를

지랑 요소 천지상을 씌워 주인 여유라릴 억조 장생표경가 강구연을 대하를 오.

기왕 지성가랑 상성이 추석 방지 조목이 하나 가을

황록 태불을 연

어린 논에다가 푸진 세월을 해세 조가

0: 9월 19일 토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김세종째 춘향가로 완창 판소리를 앞둔 조주선 명창의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조주선의 소리로 들려드린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였습니다. 조주선 명창은 현재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무대 활동과 더불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여러 스승에게 이어받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조주선 명창의 완창 무대 함께 하시며 김세종째 춘향가의 우아하고 섬세한 멋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최판사도 힘껏 취임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김기홍입니다. 얼씨구!
0: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곡 보내드립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랍을 구구선 사람들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판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적 정서와 언어로 재해석한 인물들이 가상의 공간 구구선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는 것으로 각색했습니다. 미혼모 박미영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과 연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입과손 스튜디오와 소리의 김승희입니다.
2: 내가 누구야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고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가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그렇지. 다들 잘 아시죠?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하기 청년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무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 없이 구구선이로다.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구구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해고라니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까지 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합혀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살았다. 오직 끈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아려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0: 않아서 돈을 더 달라고 애원한다.
1: 입과손 스튜디오의 창작 판소리 레미제라블 99선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김승희였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한국적인 판소리로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심유나입니다. 얼씨구!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0: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소리로 새롭게 선보이는 흥보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박록주 명창은 본명이 박명희로 1905년에 태어나 1979년에 타계하신 1세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였습니다. 특히 동편제 흥보가를 전승하여 박록주제 흥보가를 남겼지요. 12살 때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박기홍 명창에게 기초를 닦았고 20살 무렵 송만감 명창에게 소리를 사사했습니다. 협률사에서 활약하다 남원에 내려가 김정문 명창에게 흥보가를 배웠고요. 김창환 명창에게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배웠다고 전합니다. 흥보가 외에도 정정렬 명창으로부터 춘향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들으실 흥보가는 송흥록, 송광록, 송만갑, 김정문, 박록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록주 명창은 판소리, 창극에도 능했고요. 해방 후에는 판소리 교육과 보존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소리는 조상현, 박초선, 성창순, 성우양, 김소희, 박송희, 한농선 등에게로 이어졌고 박송희, 한농선 명창이 스승의 뒤를 이어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1967년도에 지구레코드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부터 환자섬을 얻으러 관가에 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입니다.
1: 아동방이 군자지 비여 여의지변이라. 십실 총원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혜도 효도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시라마는 경상전라 청청 삼도 오름에 놀부 행지가 사는데 흥부는 나오여 놀부는 행지. 놀부라님이 본대 심사가 많은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데는 어찌하여 쫓아낼까? 집안에 들어앉아서 그 동생 쫓아낼 생각으로 날마다 심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허겄다.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사건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분난데 보채질 호박에다 말뚝 받고 길가는 과객양반 제일 뛰게 붙들었다 해가지 매디네이 좋고 초라니 보면은 딴나 찍고 그사 보면은 소고도 적지 온 보면은 짐도 적지 양파 보면은 화를 찍고 다 큰큰하기 급탈 수절가부는 무암 잡고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독눈 웃는 주잔치고 지지빙에 오줌 싸고 소주빙 비상 엮고 새망을 핑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땀때 띄고 한년배인은 태견 곰사돼 있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애변 부인은 배를 사고 길가에 허방 놓고 웅계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이 놈이 심사가 이래 놓니

독한놈이 세상 천지엄 어디 가서 있더란 말이냐. 이놈이 상강도 모르고 오른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견들 알 수 있겠느냐. 하루는 병오는 날 와가리 섬을 내야. 야 흥부야, 너도 늙어가는 님이 결말이 손녀고 서리 맞은 구린이 모양으로 설설 다니는 꼴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방 출입만 해야 자석 새끼만 대하지 이물도 터나듯 하고

날만 못 살기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너도 오나라 좀 나가 살아보아라. 흥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잠만 말고 나가려면 썩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도 가고 니까 갈 곳이는 일로 줘 염동 서란 풍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고 지리산으로 가버릴까 백이 속지 줄여줬던 수양산으로 가버릴까 이놈 내가 너를 걸고 가지 일러줘라 잔소리 말고 나가라 흥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여기라 그여 가면 어느 말산비라고 안가겠소 자식들을 챙기고 큰 자식은 어디 갔나 둘째로 마이오느라 이삿짐을 챙기지고 넓은 앞에 가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부대 아녀들이기오시오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십 폴짝이면 울면 불면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신아 내 신신은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은 날 이건 내 것이 다툼없이 평생고 홀기 혼시 먹고 입고 쉬고 남고 쉬고 먹고도 입고 나무 세상 분별을 내가 물었더니만은 흥부

누냐? 여보게 마누라, 어디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살자. 전라도 넌 세리산, 경상도 도는 태백산. 산중으로 살자 허니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이 갱갱이 삼포주 사법생이 도방으로 살자 은지 어린네 지고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사자 허니 친구를 모든지 따구만 맞고 충청

가 사정커니 양반들이가 쉬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코드로 가며 살듯하고 서현동 복동촌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할지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성 노래로 조르는데 떡달라는 놈, 밥달라는 놈, 엿을 사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쪄고 흥복한 아들이 난리면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째 요새 고동부 살이 목숨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 난 날

네 서임이 무엇이냐 말좀 해라 보자. 나는 배고픈 것이 진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날 장가 좀 들여줘.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부만이라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어떡 이놈아. 이놈아 말 들으라. 내가 형세가 겪고 보면 네 장계가 여태 있으면

못 비기고 못 입히노 의미 간쟁이 따르는다. 흥부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당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내가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 읍내는 뭐고 타러 가실라고.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 쓰면 하고도 약 굶어가는 자식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앉을 테니 가지 마오. 사고인생이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꿀떡 속에 두었지. 아니 여보, 갓은 어째 꿀떡 속에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15년 조대비 국상시에 백립 양이 단단하다고 해서 꿀떡에 거슬려 쓰라고 꿀떡 쓰거다 이었네. 내 도복 좀 내어서. 아니 여보, 도복은 어디다 두었어? 아, 장 안에 두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이 사람아, 탈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부가 치장을 차리고 칠정을 한번 들어가는데 흥부와 들어간다, 흥부와 들어간다, 흥부 지뢰를 볼짝 세면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디줄 종종 해야 조세가 끌을 달았어. 떨어진 흔만근 가풀간자 조당줄 뒤통나게 올라매고 떨어진 흔 높은 실띠로 종종 이어 봄에 눌러대고 한 손에다가 곱들 도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걸음으로 으시빛이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가다가 비랑간에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소나마 같아야 설망정 반란박과 양반인데 호방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스라 말은 허대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다. 칠청으로 들어가니 호병이 무너지려고 박생은 들어오시오. 어찌 들어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한자 한 서망

0: 우지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박 생계가 어떨란지. 박세원, 품이나 하나 팔아볼라?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해. 우유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권장 10개만 맞으면 한 개에 성냥석 30냥을 꼽아난 돈이요. 마사까지 단냥 지지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 매 맞으러 가는 님이 말 타고 갈 것도 없고 청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냥을 날려야 주자. 저알요 그 돈을 보아라. 긴 문을 떡껑 열고 돈 단냥을 내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부 용화라고 칠척 뻑글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받아도 돈 받아도 돈 말아도 이 돈을 눈에 대고 보이면 상강오르니 다 보이고 조금 믿다가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이면 상강오르니 끊어지지 부정이 돈 받기 또 있느냐. 돈 받아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돈 바느질을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두노치를 사서 재고 어깨를 흐리고 중통을 뺑 터리고 대장부 한거음모 역전 서른 반영이 들어간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은 여기가 다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이 돌이 홀지 기집이 사다마 당돌이가 앉아서 차부더니 귀니냐 얘가 이 사람 모실 사람 흥부마늘에 나온다 흥부마늘에 나온다 어디돈 돈 보시다 돈마 놓아두어라 이 사람 이 돈 근본을 자네가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어 술래팍구처럼 동글동글 생긴 돈 생살 지구를 거진 돈 부귀공민에 붙은 돈 이놈의 돈이야 아나 돈이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이러시구나 이러시고 돈돈돈돈돈돈돈돈 가라.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부터 환자섬을 얻으러 관가에 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동편제의 꿋꿋한 기량과 경상도식 어조가 살아있는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3: 아이고 방자씨 숨 넘어가겠어요. 숨 좀 돌리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재판사님을 찾아오신 거죠?
4: 아이고 방자 죽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젯밤 우리 도련님 이몽룡 나으리가 술 한잔 기분 좋게 걸치시고 삼경이 다 되도록 노래방을 전전하시다가 그 뭐냐 거나하게 술에 취해 골목길을 휘적휘적 걸어오셨다는데요. 아이고 아무래도 그때 당한 것 같아요. 어떤 친절한 양반이 다가와 아이고 젊은 양반 많이 취하셨소. 집이 어디요? 같은 방향인 것 같으니 내가 친히 모셔다 드리리다 하더니 친절하게 어깨동무까지 해서 취한 몸을 기대어 집에는 무사히 돌아왔는디. 아 글쎄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단 게요. 해장국 앞에 앉은 몽룡 도련님이 몽롱하게 주머니를 뒤지시더니만 지갑에 넣어둔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졌고 핸드폰뿐 아니라 춘향아씨와 정표로 나눈 가락지까지 싹 다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요?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특히 그 가락지 없어진 거 춘향아씨가 아시면 그 아씨 성격에 아이고 못 살아 둘 사이는 끝이에요. 끝. 재판사님께서 제발 우리 몽룡 도련님 좀 살려주십시오. 예.
3: 어머나 이게 웬 취중봉변이란 말입니까? 분명 재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사님 도와주세요.
4: 에헤, 세상이 이게 어떤 세상인데 취객치기, 부축빼기가 아직도 성행한다는 것입니까? 다만 그 춘향 씨와 나누었던 가락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번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듣고 중고거래 야채 장터를 샅샅이 뒤졌더니 떡하니 급처 옷가락지 팝니다. 이런 중고 물품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지요. 포졸들을 이끌고 직거래 장소에 나가서 범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으니 자, 여기 이몽룡 씨는 옷가락지와 소지품들을 찾아가시고 앞으로는 과음을 삼가고 적당한 음주 생활을 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친절을 가장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저 도둑놈의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네 놈의 범행은 절도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은 물론이요. 무방비 상태의 취객에게 도움의 손길을 가장해 주머니를 털어간 행위는 인간의 온정과 호의를 짓밟은 인정배신죄, 양심가출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남은 골목길의 모든 취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음주안심귀가도우미로 봉사활동을 3,00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단단한 탱자나무는 북채를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꽹과리채를 만드는 데도 으뜸으로 쓰이는 재료라고 하지요. 쉽게 깨지거나 뒤틀리지 않고 묵직하면서도 선명한 소리를 오랫동안 내어주기 때문인데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제 역할을 해내는 탱자나무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이 응원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 시간은 여기서 여밀게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상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하게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창원시 가곡전수관 영송원에서 열린 2026년 국가무형유산 가곡 공개행사 긴노래 한바탕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조 이삭대엽부터 반엽까지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진 계면조 이삭대엽부터 중거, 평거, 두거, 태평가까지 모두 들으시고 이어서 농과 편삭대엽 감상하겠습니다. 가곡의 조는 우조와 계면조로 구별되고 남성이 부르는 남창, 여성이 부르는 여창이 있습니다. 가곡은 한두 곡을 부를 수도 있지만 흔히 연창으로 여러 곡을 이어 부릅니다. 이 노래들은 긴 노래와 잔 노래로 구분되는데

긴노래란 흔히 이수대엽이라고 부르는 이삭대엽에서 파생된 중거, 평거, 두거 등을 말합니다. 이삭대엽에서 시작해서 겨우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빨라지고 태평가에서 다시 느리게 끝납니다. 첫 곡은 계면조 이삭대엽 언약이입니다. 가곡을 위에 따르면

중거 산초내, 평거 초강, 두거 임술지를 부릅니다. 평거 초강은 흔히 초강애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태평가는 이려도라는 노랫말로 시작하는데 이려도 세 글자는 실제 부르지 않고 생략합니다. 그래도 태평가를 이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평가는 남녀창으로 가곡 한바탕에 대미를 장식해서 대받침이라고 합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조순자회 이수자 전수생 여러분의 노래와 국악연주단 정음의 반주로 계면조 이삭대엽 언약이 중거 산초내 평거 초강 혹은 초강의 두거 임술지 태평가 이려도 만나보시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조순자회 이수자 전수생 여러분의 노래와 국악연주단 정음의 반주로 여창 가곡 긴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계면초 이삭대합 언약인은 조순자, 이가은, 백지원, 중거 산촌에는 이경원, 김동영, 이유나, 평거 초강은 이정희, 권민영, 신수경, 백지원, 신종숙, 두거 임술진은 김참이, 신수경, 이가은, 남녀창 계면조 대받침 이려도는

는 조순자와 신용호의 노래, 이인민의 건고, 서은주의 가야금, 박태영의 피리, 김동현의 대금, 이민영의 해금, 정동주의 장구였습니다. 가곡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것이죠. 중국 고전 서경의 순전편에서는 시연지, 가영언, 즉 실한 마음속에 있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뽑아 읊조리는 것이다 라고 시와 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순자 명인은 이 글을 보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시를 먼저 읊게 하고 이후에 노래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공연에서 노래의 시상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상음악으로 조순자의 엿장가곡 중긴 노래가 아니라 잔노래에 속하는 계면조, 농, 북두와 편삭대업 모라는 감상하겠습니다. 농은 흔히 평농이라고 하고요. 북두는 북두칠성으로 시작해서 북두칠성이라고도 흔히 불립니다. 감상하겠습니다.

0: 조순자의 노래로 농북두 편삭되어 모라는 감상하셨습니다. 가곡의 형식 안에 내재된 융통성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창원시 가곡전수관 영송문에서 열린 2026 국가무형유산 가곡 공개행사 긴노래 한바탕 계면조곡들과 농 편삭되어 보내드렸습니다. 엄격한 틀이 있는 가곡을 수천 번 불러 그 틀을 느끼지 못하는 경지를 지향하는 전수 현장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매혹은 상대방에게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매혹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첫눈이란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직관적 포착이며 매혹은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특별함이다. 주창윤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도 매혹을 느끼죠. 어떤 존재의 마음을 빼앗겨 매혹되는 건 상대가 나무 한 그루일지라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사이의 9월 길 위의 바람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출근길이나 등교길에 지나치는 나무들 매일 그 곁을 지나면서도 이름 한번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 나무들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겠죠? 그때쯤에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어떤 나무인지 미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나무도 기뻐할 테니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그저 배경이었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8월 29일 토요일이었죠. 방학맞이 교육특집의 마지막 책으로 성미산 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내려간 서로를 살리는 배움의 기록,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쓰신 김규림, 최여울 작가님들 이야기 듣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관심 갖고 글도 쓰고 실천도 하는 성미산 학교의 두 졸업생 얘기를 들으니까 반가웠습니다. 저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진 않겠다는 꿈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벗들이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어머!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자신만을 위해 살진 않겠다는 꿈. 우리 그 꿈도 좀 같이 나눌까요? 더 자세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시고 충분히 잘 걸어가시는 중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걸어요.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같이 걸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친구분들, 친지분들 추석에 많은 사람 만나시면 우리 방송도 막 좀 나눠주세요. 어떨까요? 다시 듣기 홈페이지에 오시면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국악 놀이터 더 채움의 비움 듣겠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그저 배경이었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0: 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0: 네, 제목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 앞에 제가 설명은 함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막 이러면 나무가 우리에게 뭐 많이 주고 막 이런 얘기가 뒤따라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 우리 작가님 조경학 공부하시고 20년 넘게 도시의 나무 곁을 지켜오셨는데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네. 안녕하세요. 최진우인데요. 나무를 오랫동안 공부했고 지금은 서울환경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도시의 나무 문제를 다루는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경학을 공부하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나무를 연구하다 봤는데 사실 멀쩡한 나무가 계속 잘려나가는 그런 현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새 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학자보다는 활동가 직함이 더 어울리게 되었고
0: 네.
1: 최근에는 저 종로의 부암동 은행나무나 또 효자로 플라타나스 같은 데를 또 오고 가며 뭐 이 나무가 괜찮은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0: 아니 걔네들이 걔네들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들이 우리 작가님보다 키가 훨씬 크잖아요.
1: 많이 크죠.
0: 네. 근데 그 살펴본다는 게 그러면은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밑 부분을 살펴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나요?
1: 되게 보면요, 나무를 볼 때 네. 고개를 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항상.
1: 네. 나무가 크고 나무가 또렷하게 각인되게 하나의 존재로 다가오려면 그 나무의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가 길거리 다닐 때는 우리 눈높이에서 보니까 나무 줄기만 보일 뿐이죠.
0: 기둥 뭐라 그래야 되죠?
1: 줄기?
0: 네, 네, 네. 네.
1: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의 존재로 다가서려면 하나의 그 전체가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하늘을 쳐다보고 나무의 끝과 양팔과 또 뿌리까지 보고 그렇게 살펴보는 거죠.
0: 곧 드론을 타실 것 같아요. 드론을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살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인데요. 이거 어쨌든 동화책이 연상되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 제목과 어떤 연관을 생각하신 건 맞죠?
1: 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네. 동화는 다들 예전에 읽어봤거나
0: 네.
1: 늘 우리가 좀 들어왔던 얘기들이잖아요.
0: 네.
1: 나무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고 있다라는
0: 네.
1: 그런 사랑과 희생에 대한 예찬인데요. 근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가 사랑받다 보니 나무는 의뢰의 뭔가 사람을 위해서 주기만 해야 되는, 계속 양보해야 되는, 그러고도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0: 네.
1: 또 사람들이 데려와서 심어놓고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고 함부로도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낌없이 준다라는 그 사회적 통념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0: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뭐 아동 학대다 또는 방치된 아동이다 이러면은 막 그 부모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러려면 왜 낳았어? 뭐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심고 난 다음에는 돌보지 않은 경우가 꽤 많네요.
1: 네. 당장 여름에 나무가 그늘을 주어서 고맙다.
0: 네.
1: 사실 나무가 그늘을 주려면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뿜어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무가 우리를 시원하게 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나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그 물을 주고 있었는가. 나무 뿌리가 뻗을 토양과 흙은 얼마나 있는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마치 나무는 당연히 우리한테 시원한 그늘과 쾌적한 공기를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0: 네.
1: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부제도 눈에 띄는데요. 도시의 나무와 함께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랑 시민이 함께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도시의 나무를 이렇게 풍경의 배경이 아니라 좀 같은 도시에 사는 이웃으로 보자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무를 지키는 일이 결국 시민의 문제, 시민을 위한 길로 가더라고요. 전화물을 네. 배워야

0: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또 그곳에 어떤 걸 심어야 할지 또 그런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리느냐라는 것이 또 민주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목소리를 낼수 있느냐 나무 곁에 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에 닿게 되더라고요.
1: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0: 나무의 처지를 못본척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나무를 공부할 때는 연구의 대상이었을 뿐인데, 사실 나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는 그를 도와주고자 사람들이 모이고, 나무를 지키기도 하고, 또는 나무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런 많은 기억과 경험을 뭔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좀 전파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게 한 그루의 나무가 위태로워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1: 모르다가,
0: 거였죠. 그래서 그 나무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누구에게 그늘이 되고 친구가 되었는지, 어떤 계절을 보여줬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지난 한 6년간 동료들하고 함께 했던 경험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경험 속에서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가 또렷하게 보이고 똑같은 플라타나스 똑같은 느티나무라 할지라도 나무마다의 개성과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무와 곁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장소, 애착 그런 관계들이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게 내 나무, 우리의 나무가 되는지 뭐 그런 정서와 공동체 문화를 좀더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번 책을 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책의 대변인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나무의 대변인. 나무의 대변인. 맞아요?
0: 좀 이렇게 겸손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1: 20년 정도의 긴 기간을 책한 권에 이제 담으신 거잖아요. 모두 5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우리 곁에 나무가 있다. 두 번째 얘기는 나무를 알면 도시가 다르게 보인다. 세 번째 얘기는 도시는 왜 나무를 버리는가. 네 번째는 우리는 나무의 편이 될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나무는 시민이 될수 있을까인데, 어떻게 이런 흐름을 구성하신 걸까요?
0: 네, 나무를 공부한 지는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가장 최근 6년 동안 이 나무 활동을 한 경험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소위 이제 캠페인 현장이나 또는 뭐 기자회견 또는 그 나무 사건과 관련된 그 경과 과정을 여러 보고서나 선언문 같은 거로 엮어볼까라는 처음에 시작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운동을 취합하고 또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기에는 팩트 기반으로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담기에 충분하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1: 그렇죠.
0: 보통 우리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었네. 특별한 나무이기도 하네. 또는 그냥 도시의 배경이나 그냥 존재가 아니고 되게 좀 특별한 의미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가질 법한 또는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는 좀 에세이 형식으로 써야겠다. 그러면 에세이를 제가 써본 적도 없는데 한번 시작을 해봤죠. 그러면 이런 사건 사건마다 뭔가 좀 특별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생각했고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와 또는 그 당시 고민이 있었는가를 다시 회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사실 기반의 이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보는 그런 이야기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이야기 이런 말을 또 쓰신 거네요. 그러면 아이 그렇게 따지면 제목을 참잘 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것 같고 어떤 분은 이게 그 옛날 그 동화책이랑 연결된 책인가 이러면서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0: 중요한 포인트네요.
1: 네. 자, 여기서 작가님 목소리로 이제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세 번째 이야기, 도시는 왜 나무를 버리는가 가운데서 누가 이 나무를 죽였을까? 가로수 독살 사건 중 일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목도 정말 전 사실 좀 추리소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0: 역사의 사건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1: 2022년 1월의 어느 목요일 나는 서대문구 웅암로 한 커피집 앞에 서 있었다. 말라 죽은 플라타나스 세그루 앞이었다. 동료 채용활동가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져왔고 그 위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의 영정 사진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죽은 나무 앞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눈빛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빠르게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흔하디흔한 플라타나스, 우리말로는 양버즘 나무라 불리는 가로수의 죽음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다. 2021년 여름 이 자리에 커피집 매장이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멀쩡하던 플라타나스 세그루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다. 잎이 말랐고 가지가 힘을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는 완전히 죽었다. 원인은 안전 허용 기준치의 700배에 이르는 고독성 농약이었다. 누군가 나무 뿌리에 독약을 쏟아 부었다. 독약으로 서서히 죽인 것이었다. 건물 관리인은 자수서를 제출했고 780만 원을 변상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무를 죽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는데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0: 780만 원 판결 이후로도 나무의 사연을 계속 따라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 네. 사실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지 못했어요.
0: 아.
1: 780만 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자수를 하면서 나무값 780만 원을 구청에 이제 변상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충분히 범인으로 자백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검찰이 봤을 때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한 사건도 아니고 나무를 죽게 한 것이 그다지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여길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분이 약간 실수로 죽였다, 고의로 죽인 건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였죠.
0: 아...
1: 그 나무를 죽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저는 이게 이 나무가 너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네네. 생각했죠.
0: 네.
1: 그래서 우리 이 나무를 위해서 추모를 하자. 소위 제사를 지내주자. 영등사진을 들고 현장에 나간 거였죠.
0: 그래서요?
1: 이게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지목을 했었고
0: 네.
1: 많이 보도가 되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커피 매장이 준공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사실 이 매장 측에서 워낙에 사회적으로 좀 이 이슈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커피 매장의 모 기업이 조금 겁을 낸 거였죠. 그래서 준공을 최종 허가를 내주는 거를 좀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빨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인을 통해서 자수를 하게 된 거였는데요. 사실 나무값이 세 그루가 780만 원 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네. 누구한테는 그게 수천만 원, 수억짜리 가치가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0: 네.
1: 나무 세 그루를 새로 심는 가격만큼만 딱 정해진 거였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상당한 게 좀 나름대로 어떤 파문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나무

0: 풀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나무가 죽인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독살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치 나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또는 우리 이웃의 사람으로 대하는 감정이 이입된 그런 제가 봤을 때좀 최초의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맞죠. 그쵸.
0: 그리고 그때 그래서요. 너무 이 나무의 죽음이
1: 네.
0: 억울하고 뭔가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고 싶고 또 분명하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1: 네.
0: 죽인 범인은 이 나무를 없애서 자기 상가 앞에 건물이 좀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아마 2층에 걸릴 간판을 가리는 것을 좀더 이렇게 해소하고 싶어서 나무를 없애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날 이제 영정사진을 들고 서대문구청에 제안을 했어요.
1: 네.
0: 이 나무를 죽었다고 해서 베지 마시라.
1: 아, 네.
0: 베고 나면 또 작은 나무 심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 나무가 죽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더 항상 상기시키고 사실 나무가 사라지면 이 나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도 사라질 수 있어서 좀 사라짐을 나무가 억울하게 죽어간 그 죽음을 기억하자, 기록으로 남기자 하는 자체로 이 나무를 그대로 두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1: 받아들여졌어요?
0: 네. 그리고 또 이게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그 나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그 탐욕을 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자체 서대문구청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지고 저희의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좀 보기 좋게 근사하게 표지판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좀 씌워주더라고요.
1: 그 표지판 내용 제가 읽어볼까요?
0: 네,
1: 네.
0: 읽어주시죠.
1: 이 나무는 누군가의 고독성 농약 살포로 말라 죽은 양버즘 나무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하고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0: 네, 이 이야기가 이제 EBS 지식 채널에도 소개되었고
1: 네.
0: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인상적이었죠.
1: 네.
0: 나무가 얼마나 아팠을까? 미안하다. 그리고 나무를 죽인 인간을 좀 버려달라라는 그런 많은 말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게 사람의 죽음을 두고 할 법한 말들인데 이게 나무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고통에 공감을 하고 좀 분노했던 그런 정서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의 맘카페나 여성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이런 공감과 분노의 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독살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중요했던 건데요. 이게 사람들의 나무의 죽음을 독살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나의 고통, 우리의 죽음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마 분명히 우리는 매일 지나치던 그런 나무였는데 어느새 가로수와 시민이 동맹관계를 맺은 것처럼 특히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탐욕이나 또는 이득을 위해서 나무를 함부로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 주민들의 소위 권리, 생존, 그런 삶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시민들이 느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나무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구조는 사람도 똑같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그런 구도로 받아들여서
1: 네.
0: 함께 더 이렇게 감정이 많이 좀 많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 보니까 또 다른 나무 순환사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얘기가 있으세요?
0: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1: 네.
0: 은행나무 단풍이 멋지죠. 아름답고
1: 네.
0: 특히나 이제 서울에는 은행나무가 참 많고
1: 네.
0: 뭐 전국 어디 가도 은행나무 단풍은 노랗게 아름다운데요. 그와 동시에 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또 냄새
1: 냄새는 참
0: 때문에 네.
1: 나빠요.
0: 근데 그 냄새가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 정도까지

0: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훨씬 더 은행나무 열매는 더 많았고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우리가 은행 열매를 많이 먹었죠. 그 반찬도 먹고 술안주도 먹고 아마 서로 따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은행 열매가 사실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주는 부산물인데 한때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고 서로 가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열매 냄새 난다, 악취다라고 하는 민원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시청과 구청에 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악취 민원 나는 민원 발생하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없애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수나무로 새로 심는다거나 아니면 열매를 좀덜 맺게 가지를 많이 자르려고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전 25개 구청의 가로수 관리 계획을 살펴보니까 거의 한약 800그루의 은행나무, 암나무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 암나무가 참 우리 시대의 좀 자화상 같아요. 그 나무를 또 어떻게 대하는지. 사실 또 은행나무, 암나무 어떻게 보면 여성이거든요.
1: 네, 아니 왜 옛날에 아들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안 돼,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해 이러면서 또 아들 딸 골고루 낳자고 또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은행나무도 이렇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암수 중에 수만 남겨놓는다는 거, 이거 분명히 언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에서도 은행나무가 사실 살아있는 화석으로 표현될 정도로 이제 공룡시대 때부터 살아남았던 나무고 상당히 강인하고 생명력이 있는 나무죠. 그러면 당연히 은행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번식하고 생존력을 키웠는데 만약에 은행나무, 암나무를 우리 도시에서 모조리 지워버리면 과연 은행나무는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구 곳곳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데요. 이제 은행나무, 암나무가 주변에 없고 수나무만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같은 나무에서 암수가 같이 발현하는 그런 사건도 생기고요. 사실 뭐 냄새가 일부 나긴 하지만 그 일주일, 이주일 참아낼 수 있는 우리의 좀 미덕, 양보가 있어야만 은행나무가 주는 일년의 그런 아름다움과 혜택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딱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끌어내야 될것 같아요. 나무가 이 정도 해주면 적어도 우리는 그 조금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냄새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세 필요합니다.
1: 암나무의 열매가 인간의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면은 다들 많이 심을 텐데.
0: 뭐 많이 또 약으로 쓰여지고
1: 그렇죠.
0: 왔죠. 네.
1: 그런가 하면 또 그런 반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네이처 트리 듣겠습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네이처 트리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그저 배경이었던 도시의 나무를 함께 사랑하는 이웃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나무의 편이 될 수 있을까 중에서 북극곰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나무부터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교육 활동을 해온 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가로수 가지치기 시민 제보를 꾸준히 해오며 아이들과 함께 숲과 공원에서 동네 나무를 살피는 일을 오래 해왔다.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에 기사를 썼다고 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죽음, 이게 교육 맞습니까? 태연은 학교 교정에서 나무가 잘리고 풀이 뽑히고 벌레가 죽임당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교실에선 그레타 툰베리의 영상을 보여주며 북극곰의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운동장 한쪽에선 전기톱이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교육 현장의 민낯이다. 태연은 그 장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학교가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녹색 오아시스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눈앞의 나무와 풀꽃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멀리 있는 북극곰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나무부터. 가로수 가지치기 시민 제보를 시작하자 전국에서 사진이 쏟아져 들어왔다. 가로수뿐 아니라 학교 나무, 아파트 나무, 상가 앞 나무까지. 놀라운 사실은 제보의 3분의 1 이상이 학교 나무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 나무는 법적으로 가로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보고 참지 못하고 제보를 보내왔다. 시민들에게 그 나무는 모두 우리 동네 나무였기 때문이다.

0: 학교 나무는 가로수가 아니고 그냥 학교 나무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동네 나무인 건가요?
1: 학교 나무이자 동네
0: 동네
1: 나무이죠.
0: 나무.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가로수가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학교 나무를 제보했다라는 거는 아, 이게 우리 동네 것이다라는 마음이 좀더 컸기 때문이네요.
1: 네, 제가 연구를 하고
0: 네.
1: 사실 공부를 했을 때는
0: 네.
1: 가로수는 도로에 줄지어 심는 나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도로 구역. 그럼 우리가 사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보도에 심겨진 나무가 대부분 가로수로 저는 생각해 왔었는데요.
0: 네.
1: 가로수에 과도한 가지치기가 현장이 발견되면 제보해 주세요라고 한번 딱 올리니까 보통 시민들은 자기 아파트에 줄지어 심어진 나무,
0: 네.
1: 학교 담벼락에 줄지어 있는 나무, 그러니까 뭔가 줄지어 있는 나무들은 다 가로수로 생각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렇게 신고도
1: 네,
0: 많이
1: 상가
0: 하고.
1: 앞에 줄지어 있는 나무도 가로수.
0: 네. 이 표현이 있었어요. 나무를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다. 책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1: 네,
0: 건가요?
1: 이것도 사실은
0: 네.
1: 처음에는 나무를 지키자, 나무를 제대로 보살피자, 나무를 위한 활동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책임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영화를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0: 네.
1: 이게 영국 셰필드 시의 가로수와 관련된 시민들의 싸움과 관련된 다큐 영화였는데요. 영국 셰필드 도시에서 몇년 전에 가로수를 대량으로 베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나무잖아요.
0: 네.
1: 우리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인 거죠. 예를 들면 100년 된 가로수길도 있고 2차 대전을 기념해서 뭔가 기념으로 심은 나무들도 있는 거고 각각의 나무마다 사람들의 어떤 추억과 마을의 상징이 서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나무를 껴안고 막아냈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가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왜 우리 동네 나무를 우리 시민과 상의 없이 함께 고민하지 않고 저 시가 결정하고 통보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주민들의 이 분노와 또는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나무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도시에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누군가 심고 변형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냥 시청과 구청에서 그 담당 행정 공무원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시민들의 바람으로 뭔가 일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게 중요한 또 연결고리이구나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0: 사실 시민들의 노력으로 덕수궁 돌담길에 뭐 플라타나스라든가 이렇게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긴 있잖아요.
1: 네, 되게 중요했던 사건이었죠.
0: 네. 근데 이렇게 살아남게 하기 위한 활동을 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1: 네, 지난 한 6년 동안
0: 네.
1: 그런 가로수 현장을 좀 관여하고 활동하면서
0: 네.
1: 베어진 이후에 왜이 나무를 배웠냐라고 시민들의 항의를 저희가 질문을 하고 좀 행정의 좀 잘못 또는 이제 그런 관행을 다시 한번 바꾸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배워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예고되었을 때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해서 좀 살려낸 또 현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에 플라타나스 나무였어요.
0: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나요?
1: 뭐 사실은요, 우리 일상적으로는 이제 항상 봄철에 가지치기 시즌이 돌입했을 때
0: 네.
1: 좀 과도하게 가지치기 한 그런 상황을 좀 사진을 찍어서 제보해 주세요라는 것도

0: 해왔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사후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시나 구에서 어떤 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제거한다고 하는 계획을 입수한다든지 또는 이번 시즌에 어떤 길거리에 가로수를 강하게 가지치기 한다고 하는 그런 사전 계획을 입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이런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제 정책으로 전해져서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고 그 연초에 이제 시민들이 볼수 있게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 계획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뭔가 문제 있거나 염려되는 상황을 미리 한번 포착을 하고 활동을 해온 게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당장에 뭔가 이 나무가 사라질 사건이 생길 만한 상황이 생기면 뭔가 또 시민들의 이 마음을 뭔가 담아서 행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그 덕수궁 돌담길 플라타나스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내일 배워진다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뭐 SNS에다가 올려서 이 나무를 좀 도와주세요. 당장 베어질 나무가 아닙니다. 알리니까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공감을 해서 좀 이렇게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제가 그 서명을 받아서 당장 이 나무를 지금 베어내야 될 것인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칩시다라고 이제 사실 그게 시청과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좀 차분히 이야기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 될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고요.
1: 요즘에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짓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를 공익에 맞게 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이게 환경권이냐 주거 복지냐에 대한 좀 갈등과 경합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공원도 공공재이고 값싼 공공주택도 중요한 공공재잖아요. 저는 이게 둘이 맞서서 경합하는 성격보다는 용산공원 부지가 과연 어느 공공재에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가 또는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이제 사실 공공주택은 서울에 좀 곳곳에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또 뭔가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용산공원은 사실 남산에서 이제 용산공원을 거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떤 녹지의 축이고 120년 동안 이제 외세와 외국군이 주둔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좀 치유와 회복의 상징적인 그런 경관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또 평지형의 공원을 넓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우리가 흔히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런 공원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게큰 도시의 매력이고 또 경쟁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일부 허물어서 주택을 짓는다기보다는 사실 그 주어진 주택 자리가 사실 이 120년 동안 우리 땅을 찾아야 하고 또는 완성된 그 공원의 생태축을 마련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용산공원 본래 목적대로 짓고 이제 공공주택은 다른 부지를 좀 선택해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우리 곁에 나무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려면 그렇게 볼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작은 실천요? 의외로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무잖아요. 그냥 나무고 뭐 시청과 구청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는 나무일 뿐인데 그 나무가 그냥 시설물 인프라가 아니고 우리 눈에 또렷이 보여질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친구 같은 이웃으로 좀 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출근길, 통학길에 보이는 나무를 좀 쳐다봐 주는 거, 올려다 보는 거.

0: 보면 저 나무가 친구 같다 또는 근사한 나의 이웃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아침 햇살이 좋을 때 또는 뜨거운 폭염 아래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서 있을 때 또는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뭔가 좋은 요소가 딱 보여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느낌의 관계가 생겼을 때그 나무에 한번 이름을 지어주세요.
1: 나만의 이름 같은
0: 이름을
1: 거?
0: 지어주고 나만의 그 나무가 생기면 이제 그 나무가 내 나무가 되는 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관계가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관계가 생기면 또 이야기가 남고 추억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그 나무가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아니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무는 불평하지 않는다, 나무는 항상 거기서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도 괜찮을 거야라는 약간 뒤틀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무도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감정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동물을 볼때 얘도 아플 거야 하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막 얘가 다리로 움직이진 않지만 그만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앞으로는 뭐 어떤 모습으로 나무 곁에 서 계실 생각이세요? 이제 학자는 어쩌면 좀 뒤로 미루신 것
0: 네, 학자의 세계는 벌어져 갖고
1: 같은데.
0: 이제 활동가의 세계로 쑥 들어왔고 이제 책까지 냈으니 좀 작가의 세계로도 뭔가 좀 활약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제가 스스로 자처한 역할이기도 하고 좀 나무의 삶과 목소리를 좀 겸손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나무가 말은 못 하잖아요. 분명히 나무는 사람들을 짝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불만불평하고 있다기보다는 짝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뭔가 눈길을 또 줘야 되잖아요. 또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나무의 입장, 나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하고 좀 호소하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장의 현실에서도 그런 친구들, 시민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나무를 대변할 수 있는 후견인들을 좀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나무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가 경합이 되거나 개발 과정을 논의하거나 또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할때 나무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얘기하고 협상하고 다퉈야 되는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오늘부터는 나무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은경의 피리 연주, 나무, 바람소리 듣고 계십니다. 내일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언어 장벽을 낮추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공동대표 모실게요.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위기에 처하면 그쪽 편에 서서 편들어주는 것. 우리 곁에 나무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사람과 관계 맺는 것과 참 똑같네요. 오늘부터는 스치는 나무들의 이름부터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은경의 피리 연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자연 속에서 어떠한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가 한 말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당장 높고 푸른 하늘만 올려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있는 그대로 늘 아름다운 자연. 괴테의 말처럼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더 잘 발견하려면 우리 마음도 그만큼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거겠죠. 9월 12일 토요일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일구의 소리 단가 강상풍월로 출발합니다.

구경하세 태인한 태인한은 족도 지나니 태인한이오 출무

나는 누나 황풍재월 나눈 현지연 비근의 아이기 대단 말과 백구야 나들 말아

왔다 항상 뭐 그닥고 귀모유소를 허여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배해

0: 깊은 인원 어디 가고 단오시절인 줄무로 신근아 고드렁거리구노라.
1: 김일구의 소리 단가 강상 풍월 함께 들으면서 9월 1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0808님, 안녕하세요. 낮에는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이제 책과 함께하면서 몸과 마음을 살찌워야겠어요. 신청곡.

창부 타령 부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역시 세월의 흐름은 거슬 수가 없죠.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이어서 부각방송 초창기 때부터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자주 듣고 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붉은 장미님. 닉네임도 기억하고 있고요. 언제나 저희 풍류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2486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국악방송 최고의 진행자 김용호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겁게 감상하고 있으며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어요. 구례에서. 아,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행복한 시간 만드는 소중한 방송. 여러분께서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잘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2486님. 많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가겠습니다. 항상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이생강의 대금연주, 이생강류 대금산조 중 중머리입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음반에 따라 연주 시간이 다 다른데요. 2009년에 발매한 정류라는 앨범은요. 산조 가락이 120분을 넘는 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중머리 가락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야야야, 뭐야? 아이고, 네 다가 여러 지역의 민요들을 다 들어본게 아, 토리는 달라도 아, 부르는 방식은 어찌 다 비슷하더냐?
1: 엄마, 형님, 어떤 방식을 말씀하신다요?
0: 아가 대부분 한 사람이 먼저 한 소절을 부르면 아, 여러 사람이 같은 선율을 부르고 아, 고로코롬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던디?
1: 아이고, 어따 우리 형님 겁나게 예리하셔보라. 아따 매기고 반능 형식을 아, 그새 간파하셨구만이라.
0: 뭐셔? 매기고 뭘 받아먹어? 너 지금 그거 나 매기려고 하는 소리냐?
1: 아이고 형님, 그럴리가요. 아, 매기고 받는 형식이라고 진짜 이딴 게요. 아, 못 믿겠으면 풍녀 사전을 보시던지요.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은 우리 민요에 많이 나타나는 가창 방식이자 음악 형식인데요. 매기는 사람이 먼저 노래의 앞소리를 부르면 이 소리에 이어서 받는 사람이 뒷소리를 부르는 형태로 주고받으며 노래가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주로 한 사람이 매기면 여러 사람이 받는 소리를 하지만 인적 구성이나 선율 진행에서 변화를 준 형태도 나타났는데요. 매기는 부분은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지어 부를 수 있고 가락도 변주할 수 있지만 받는 부분은 비교적 규칙적인 노랫말과 가락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매기고 받는 형식은

옛날에 노동요나 놀이요로 미녀가 불리던 현장에서부터 일의 능률을 올리거나 집단적 신명을 고조시키는 기능적 역할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모내기나 김매기 현장에서 앞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매기는 소리가 일꾼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면, 여럿이 일정한 가락에 받는 소리를 부름으로써 공동작업의 호흡을 맞추는 기능까지 했던 것입니다.

간다. 나는 간다.

조곡 내 왜 여러분의 소리, 전라도 진도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어보시면 절로 소리가 뭐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절로 소리는 받는 소리, 즉 후렴에 절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자연스럽게 제목이 된 노동요였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한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보태평 중 전폐임은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윤정의 소리 긴 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808님 정답 육자배기 사연 채택과 신청곡 감사합니다. 방긋방긋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0808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미님 정답 남도민요 육자배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이고 우리 장미님 정답 뒤에 물음표 6개 붙여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답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878님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이제 가을이 오나 봐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8478님, 우리 님도 멋진 주말 되시기를요. 그리고 전영민 님도 보내주셨네요. 육자백이 불러봐야겠어요. 네, 우리 전영민 님 꼭 불러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이라 감흥이 새로울 거예요. 정답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샵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강효주의 소리 적벽가입니다. 우리 0808님의 신청곡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가 아닌 경기 12잡가 중에 적벽가로 감상하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소개해 드릴 곡은 궁중의 잔치와 춤의 자리를 장엄하게 밝혀온 정악곡 함령지곡입니다. 만방에 평안이 두루 미친다는 뜻을 지닌 함령지곡에는 궁중음악이 추구했던 태평과 평안의 이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령지곡이 처음부터 하나의 독립된 악곡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면영산회상에 속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군악 등을 연여 연주하는 방식에 붙여진 아명입니다. 경우에 따라 군악을 제외하고 세 곡을 이어 연주하기도 하며 궁중 연락에서는 첫 곡인 사면도들이만을 가리켜 함령지곡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음악의 뿌리는 불교 성악곡에서 비롯된 영산회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면영산회상은 조선시대 궁중 연향에서 정제를 반주하는 음악으로 활용됐고요. 사면도들이에서 타령에 이르는 악곡은 궁중뿐 아니라 민간의 춘 반주로도 연주됐습니다. 궁중과 민간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음악이 향유됐다는 점은 이 음악이 지닌 폭넓은 생명력을 보여주죠. 연주 편성은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1924년 이왕직 아악부가 일본 교토에서 궁중무용 장생보현지무와 연백복지무의 반주로 연주한 함령지곡과 달리 1928년 유성기 음반으로 제작된 감상용 함령지곡은 여러 명의 향필이, 대금, 해금과 당적, 장고, 좌고, 박 등이 참여한 대규모 관악합주 형태였습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춤을 위한 반주와 감상을 위한 음악이란 목적에 따라 악기 편성이 달라졌던

것이죠. 이처럼 함녕지곡은 단순히 옛 궁중음악의 한 곡만이 아니라 영산회상에서 이어진 음악적 전통, 궁중연향과 정제를 위한 실용적 기능, 이양직 악부를 거쳐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진 전승의 역사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녕이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깊습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평안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궁중에 춤을 바쳐주던 음악이 이제는 공연장에서 연주되지만 그 안에 담긴 평안의 염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함녕지곡은 과거의 궁중음악이 아니라 시대를 건너 오늘까지 이어지며 우리에게 평안과 태평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풍류 음악입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 함령지곡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지영이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예로부터 대나무는 그 쓰임이 무척 다양한데요.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도구가 되고요. 울타리나 건축 재료로도 쓰입니다. 일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때론 무기로도 쓰였지만 대나무의 가장 좋은 쓰임은 바로 악기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대나무가 악기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속이 비어있는 그 속성 때문인데요. 빈 공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내 온 우주의 소리를 담은 음악이 됩니다.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 속성, 속이 비어서 바람의 소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나무라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는데요. 그 대나무로 만든 최고의 악기 대금소리 들으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합니다. 청성곡입니다. 김정승의 대금 연주입니다.

날이 신선해지니까 그 울림이 더욱 청정하게 들리는데요. 청성곡 들으셨습니다. 김정승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대나무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모두 자연 재료였기 때문에 일상에서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의 쓰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젓가락도 있죠. 요즘에도 대나무 젓가락 많이 쓰이긴 합니다. 대바구니, 소쿠리, 빗자루, 채반, 대지팡이, 부채. 부채도 요즘 이번 여름 많이 쓰셨죠. 또 시골에 가면 대나무 울타리도 많았고요. 여름 가구들도 대나무로 만들면 시원하죠. 낚싯대도 있죠. 또 뭐가 있죠? 일일이 열거해 보면 참 많은 물건이 대나무로 만들었구나 싶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쓰임이라 한다면 바로 악기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속이 비어 있어서 천지의 원성을 간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악기 중에 관악기 대부분이 대나무로 만들죠. 방금 들으신 대금도 그렇고요. 피리, 단소, 소금, 퉁소 등 어지간한 관악기는 모두 대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는 어떤가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가을날의 대금 소리, 또 단소 소리, 청명한 하늘을 가르는 대소리가 참 청정한 울림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오늘 대금 소리를 듣다 보니 대나무의 쓸모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중 으뜸이 우리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홍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곡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이강덕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작국악의 제1세대 작곡가라 불리는 작곡가 이강덕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송춘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가야금협주곡 제1번,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송춘곡입니다. 송춘, 한자 표기로 기릴송, 칭송할 송자에 봄춘자를 씁니다. 봄을 기리는 음악, 봄을 칭송하는 음악이란 뜻의 제목입니다. 송춘곡은 1965년에 작곡이 됐는데요. 이 곡이 작곡된 이후 봄이면 거의 단골 연주 곡목으로 무대에 많이 올랐던 음악입니다. 제목에 보이듯 이 곡은 봄날이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서정적인 감각으로 그린 음악입니다. 봄날의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 산허리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실록이 움트는 소리,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둔덕에서 들리는 소 울음소리, 목동들의 버들피리 소리와 같은 여러 농촌 풍경과 그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허리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의 모습은 가야금이 연주하는 트레몰로의 여린 음으로 묘사하고요. 아쟁의 낮은 소리는 황소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소리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펼쳐집니다. 첫 시작 부분은 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고요. 당적이 여기에 어우러지면서 음악이 전개됩니다. 짧은 곡을 여러 개 모은 모음곡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크게 본다면 네 개의 악장이고요. 이 네 악장은 각각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 12개의 작은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소악장은 흥겨운 느낌의 단일 주제가 장단과 리듬 변화를 통해 제시됩니다. 휘몰이, 중몰이, 굿거리, 새마치, 자진몰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장단을 씀으로써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 선율은 굿거리 장단에 맞춰 시작되는데요. 이 선율이 자진타령 혹은 새마치로 변형돼 나타나서 곡의 통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송춘곡 듣겠습니다.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성춘곡 들으셨는데요.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춘곡은 1965년에 작곡됐는데요. 봄을 기리는, 봄을 칭송하는 곡이라는 제목의 음악이고요. 봄날의 농촌의 전원 풍경을 그린 서정적인 음악입니다. 평소 작곡가 이강덕이 자신의 대표곡의 하나로 꼽으셨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메나리조는 산유화의 토박이 말인데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경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려지는 토속 선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메나리 토리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작곡가는 이 중에서 특히 강원도의 메나리조를 바탕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곡은 원래 피리를 위한 독주곡으로 작곡된 음악인데요. 후일 여기에 관현악과 함께하는 협주곡으로 개작이 되어 완성됐습니다. 곡은 전체적으로 산조의 틀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긴 산조에 나오는 가락들을 많이 차용해서 곡을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특별히 메나리 토리로 된 주제가 전개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곡에서 실제 메나리조가 주로 나오는 부분은 곡의 후반부 카덴자 부분입니다만 작곡가가 아마도 카덴자 부분을 이 음악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와 같은 제목을 붙인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곡은 그의 가야금 협주곡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연주되는 곡이기도 한데요. 1970년에 작곡된 음악입니다. 이강덕 작곡 메나리조 주

이강덕 작곡 메나리 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70년 11월 27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25회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된 바 있고요. 당시에는 이희명의 피리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초연 당시 이 곡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곡의 제목에 보이는 연불은 곡 중간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육자 연불의 선율과 관련돼 지어진 거고요. 바로 이 선율이 이 곡의 주제 선율을 이루게 됐습니다. 1969년도 작품인데요. 작곡 시점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작곡하신 부친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상곡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작곡가는 이 곡을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상하고 펼쳐냈습니다. 작곡하신 부친을 마음속에 그리며 만든 곡이지만 전체적으로 곡의 느낌은 밝고 화사하고요. 때론 경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작곡자는 고인이 극락세계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 곡을 썼기 때문에 곡의 분위기를 그와 같이 이끌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나리조를 바탕으로 해서 가락을 쉽게 만들었고요. 일정한 장단이 반복되게 함으로써 이 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덕 작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듣겠습니다.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덕 작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감상하셨는데요.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69년에 작곡된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입니다. 이 곡은 이강덕이 가장 처음 작곡한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독주 악기가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는 카덴자가 처음으로 창작 국악에 사용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곡이 작곡된 이후에 창작된 협주곡은 대부분 카덴자 부분을 두는 그런 전통을 이 곡이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강덕은 협주곡 중에서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을 가장 많이 써서 전체 7곡의 가야금 협주곡을 남기셨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우리 전통악기 중에 선율을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악기란 강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곡가 이강덕은 자신의 첫 번째 협주곡의 악기로 가야금을 택했고요. 가야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이 곡을 통해 실험했습니다. 굿거리, 중모리, 동살풀이 장단에 산조풍의 선율을 중심으로 해서 곡을 전개시켜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밝고 화사한 서정을 전해줍니다. 관현악과 가야금이 함께 펼치는 부분에서는 가야금의 독자성을 보존하도록 관현악을 운용하는 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굿거리와 4분의 4박, 중모리, 굿거리, 카덴자, 동살풀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독주자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카덴자가 첨가되어 있어서 국악 창작곡에 처음으로 카덴자를 사용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 듣겠습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 들으셨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70년에 작곡이 돼서 같은 해 5월 15일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회 정기연주회에서 박미령의 가야금 연주로 초연 무대에 오른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대에 오를 때는 가야금 독주와 관현악이란 제목이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인 1975년에 제3회 이재수 가야금 독주회에서 가야금 협주곡 제1번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제목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이강덕 작곡가의 가야금 협주곡 제1번의 위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작곡가 이강덕은 김기수, 김희조와 함께 국악창작 제1세대 작곡가에 속하는데요. 1928년에 태어나서 2007년 6월 6일에 타계하셨습니다. 1939년 이왕직 아학부원 양성소 6기생으로 입학하셨는데요. 1944년에 졸업하셨습니다. 피리와 검고를 전공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작곡과 작곡 이론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왕직 아학부의 아학수를 거쳐서 국립국악원 국악사를 역임하셨고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충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에서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

제레악 명예보유자이시기도 했죠. 이강덕이 작곡가로 등단하게 된 건 1962년에 관현악 새하늘로 국립국악원 신국악 작곡 공모에 당선되면서부터이고요. 이후에 관현악 협주곡 중주곡 등 80여 편의 작품들을 남겨서 국악창작 제1세대 작곡가의 위상을 지닌 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국악창작 제1세대 작곡가의 하나 이강덕의 음악 만나보셨는데요. 송춘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가야금협주곡 제1번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나누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자진 육자배기 들려드립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산조 합주 준비했습니다. 산조가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이 산조 합주라는 말, 산조 합주라는 음악은 없었습니다. 이 산조가 독주악기를 위한 곡이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주요한 악기가 모두 산조를 연주할 수 있게 됐고요. 다양한 산조가 악기별로 만들어지고 연주되고 또 연주자들도 많아지면서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조를 합주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고요. 이내 산조 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시나위 합주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산조 합주 또한 자연스럽게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산조 합주도 마치 시나위를 연주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두 음악의 친연성이 느껴집니다. 산조 합주 듣겠습니다. 이호진의 피리, 원완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김보경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윤석영의 아쟁, 이경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조합주 들으셨는데요. 이호진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너영나영 들려드립니다. 고성옥의 소리입니다.

제주민요 너영나영 들으셨는데요. 고성옥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민요의 노랫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날 우리 선조들의 정이 참 깊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새야 너무 우지지를 말아라. 나도 지척에다 정든님 두고 마음이 싱숭생숭 산란한데 너마저 내 창전에 와서 설리 울고 갈거나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하루에 12번이나 생각하는데 그대는 나를 생각하는 줄 알 수 없구나 하면서 이별과 그리운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별과 그리움의 정하는 참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을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때여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지고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우리는 떠나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하는 뒤

남해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꼭 죽게 되었는디 저 하늘에서 천의 도사가 내려오더니 맥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더니 용왕의 병은 세상에 토끼 간을 먹어야 꼭 낫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단 말이야. 용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토끼 화상을 딱 그려서 수국 충신 별주부에게 딱 주면서 네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해오느라 하고 세상을 보내겠다. 별주부 토끼 화상

상을 받아들고 수중 문 밖을 떡 나서니 도처마다 경계로구나. 고구 천변 인류노 부상은 높이 또 얀고그 자든 안개 물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회양봉 구름이 따두와나나누니고 북평은 우리 동일 의룡은 잠자고 자교새 펄펄 날아든다 동정녀 천호 파시추 금색 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평팍 찡거장거 뒷발로 장강을 당당 요리 저리 저리 요리 황금도 실덕 삼면을 바래봐 최광어 칠백기호 파광어 전일세 천림부상어 희미봉을 구름밖으가 벌고 희외소상어 일천리 눈앞황행기라 오춘한 의허요 동남해가 버렸고 근본 안의 하야 일항어

속의 최왕은요 모래 속에가 잠시나야 천봉만하던 바래바 만경대 구름 속에 합선이 구름 꽃을 보산 필봉은 허공에 솟아 대산 방울이 물자 산은 지생도 꽃경소뽕봉의 양양파 불은 술렁 부히꼬만산은 우르르르르르 가는 정경닭화는 동동 장송은 낙낙 떨어진 잔목 펑퍼진 떡 깔타리 몽둥 칭릉 줄무르 다리 거듭는 주등수 포들의 풍랑기 보리자 치자 감과제자 저리고 끌어지고 뒤틀어져서 부부 칭칭 감겼다 어서

나냐그제 안판정정부 사랑하다고 원앙생 기불 칠성은하도 다리 놓던 노자에게 포포리해월리 노수진경세 아옥다옥 이리저리 따라들어 또 한경계를 바래봐 지었다 보니 반악 천봉이요 내려 구보보니 백사지라 허리고 꽃들 그 향송 광풍을 본지지 허우주로 줄 춤을 출제 전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골머리 주르르르 저골머리 꼴꼴 열에 열두 골머리 한투로 합수처 청방자 진방자 월등 끄구려 방울이 벗금져 걷는 평풍석에다 마륵환광 마조세려 탄수 내려 가느라고 폭금이 폭정을 흥미를 짓들어 꼬르르 꽐꼴 대동을 하죠 산에 울렁거려 나를

사실 저도 박수 받으니 기분도 좋고 여러분도 이 박수를 쳐야 신진대사가 발달해서 건강에 좋다 그렇습니다. 박수 자주 치십시오. 아 이렇게 결정

가 토끼 화상을 딱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우리 친경 높은 봉에 가만히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 아 그날사 말고 산김생들의 갯날이든가 이 낙찰계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 날짐생 길김생들이 모두 모아 앉아서 상자 다툼을 하는디 소리 하기 전에 미리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사과의 말씀을 이 한바탕을 시작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장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고 훌쩍훌쩍 이렇게 뛰어넘을 테니 이해들을 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니 적은 내 바둑점이 얼숭덜숭하니 백이고 얼룩덜룩한 것이 분명한 토끼란 말이여. 옳지. 제가 토끼가 있으려니 하고 토끼를 한번 불러보는디 이 자라란 놈이 그 수십길 물속을 이 아래택으로 이렇게 밀고 나와가지고 아래택이 뻣뻣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왔던갑대. 저기 섰는 것이 퇴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토자가 호자로 변해갖고 호생원 아니오 아 이렇게 불러버렸단 말이오. 첩첩 산중에 호랭이란 놈 생원 말 듣기가 처음이거든.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뇌의 머리를 흔들며 양개 쭉 찢어져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나 넘고 동화 같은 앞다리 등둥 같은 뒷다리 사나운 발톱으로 단지 비왕 모래를 은동설단 백설결로 잘해 명 자네 앞에 가고 또 써서 웅웅웅웅 하는 소리

땅 내려와서 본 게 아무것도 없네. 발밑을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본 게 꼭 쇠똥 말라붙은 것 많은 것이 많은 것이가 딱 붙었단 말이오. 엄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아이가? 옳지. 이제 본 게 이것이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라 그런 게 어디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발로 딱 뜯어놓은 게 차례 숨이 맥혀갖고 속으로 아이고 여보시오. 아 우리 쉰사나 합시다. 호령이 깜짝 놀래갖고 엄마 아유 요것이 또 나보고 인사하자 그러네요. 엄마 그려 나는 네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대체 너는 무엇이냐? 차례 급한 짐에 바른 대로 그냥 말을 해버렸겠다. 예 나는 자네 새끼요. 호랭이 좋아라고 헐시구나 절시구나.

따뜻한 마시면은 반등해 주는 명약이로다. 말 말고 먹자. 아이고 내가 두꺼비도 아니고 나 남생이요. 남생 같으면 더 좋지. 남생이 같으면 더 좋다. 어쨌든 종기 습기에는 남생이가 제일이라. 말 말고 먹자. 먹기로만 작정을 하니 차례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아 죽을 놈이 통에 무감을 삶아먹고 달통으로였는가 모르는.

약이에요. 꼭 그저 먹기로만 드네. 차례가 가만히 생각을 하지. 내가 이놈한테 이왕에 내가 죽을 바에는 내 폐소리나 한번 써버리라.

목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뒤로 엉금엉금 도망가면서 아니 오버쇼 아군 목 좀 그만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일체로 500발 나오겠소. 그만 나와. 아이 그런데 어째서 목이 그렇게 되어버렸소? 나의 말을 들어봐라 우리 성공퇴락이요. 저녁한테는 기와 나 혼자 기와 일제 중석을 돌아가다 말 자체 미끄러져 목으로 뱀 계속 떨어져 뒤공개기가 되었는디 명예다려 무누헌지 호랑이 쓸개가 좋다고 하기로 우리 수궁도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가 네가 바로 그것이냐 돌이랑 귀개 있느냐 비수금들은 갈로 이 호랑이 배가 자라 돌이랑 살같이 쫓아들어가 이 자네가 어디로 들어간 거니 꼭 호랭이 뒷다리 속으로 딱 들어가갖고 그 말랑말랑 흔들 그냥 콱 물고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여보시오 아이고 제발 얘기 좀 도와주시오 이놈 그 크나큰 등신이 요만한 차례 앞에서 물팍을 꿇고 빌든갑대 피난지다 피난이다 별날이 전어 피난이다 나는

그럴 테니 이것 대신데 외눈이나 하나 빼자세요. 이놈 안 될 말이오다. 아 생년호 살타라 하니 참말 말고 쓸게 오느라. 아이고 아이고 여보시오. 아여 가운데를 놔줘야 실기를 내줄 것 아니오. 이 천하가 이만 하면 되었지 하고 이를 슬그머니 나누니 이놈 어떻게 놀래버렸던지 편전 살과 같이 의주와 압록강에서 저 전라남도 해남 간머리까지 가버렸던가. 이렇게 호랭이를 놀래서 쫓아부르고 별주부가 온갖 과일을 산에서 주워다가 그 큰 안반석에다가 방을 가려서 갈라놓고 충문을 한번 외등갑대 토끼 만나려고

인삭 적의일임자남의 수궁 결주부 자라 감소고 상천지월 성신 후토 명산신령님 전치성 독축하나이다. 남의 용왕이 우연 득병하야 천의도산 문병 후에 천년 퇴간군 신약이오니 천년 퇴일수 허급하사 천만 죽은 거니 정약 상사상야. 이렇게 딱 빌고 한 곳을 딱 이렇게 바라본 게 저쪽에서 꼭 토끼 같은 것이 바라온다 말이야. 한 곳을 바라보니 무한 침생이 간겼다. 두 개나 쫑긋 두 눈 도리도리 허린 안들 신공대님 것도 좌편은 청산이로 우편은 완독수라 독수 청산의 계곡길로 이뤄진 장수 자네가 보고서 좋아라고 화상을 대어보고 토끼를 바라보니 산중태 월중태 화중태가 분명구나 자네가 보고서 좋아라.

있었는 게 최세훈 아니오. 최최최 최세훈 하고 부르노니 첩첩 산중에 놀던 뇌개가 세운 말렸기는 년이로다. 땅창 뛰어나오면서 그두가 날 찾나 그두가 날 찾죠. 날 찾으니까 거꾼만은 그누기가 날 차려. 계산 영수 소부허유 피서가 자고 날 찾나 소양산 백익숙제 재미허야고 날 찾나 근근산 과부토끼가 영분을 뱉자고 날 찾나 이리로 깡창 열해로 깡창 깡창 그리고 내온다. 이렇게 내려다가 토끼하고 별주보고 그냥 아이고 매 코여 아이고 이마빡이 아이 여보시오 아 그 최면에 나무 이마빡은 왜 그렇게 받으시오. 이마는 고사하고 내 코도 깨졌소.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모처럼 만났은 게 우리 쉰사나 합시다. 대체 개서는 뉘라고 하시오. 토끼가 대답을 하던디. 예, 나는 이 음양순사시하야 회초월 분별하던 예부상서월 텔러니 도약주 퇴치하야 장생약 그르치고 적하지산하야 이 산중에서 머무른지 오래러니 세상에서 명색이 날 부르기를 퇴생원이라고 부르요. 근데 그대는 뉘라고 하시오. 예, 나는 저 남의 수국 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고요. 포선생 우리 오늘 이렇게 금일에야 상봉하니 화산 견지 만만 무고불침 니김의 똥방둥이 아들놈이 안한 말씀이오. 토끼가 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어미 저놈 무지한 문장이네. 에이? 아니 저놈이 단문호고야 저렇게 문자를 잘 쓸 수가 있는가? 내가 만일에 문자 하나라도 잘못 썼다가는 세상의 문장들이 날로 인해 모두 망신을 할 것이니 나도 문자통을 한번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하고 저 여보시오 별주부 내 문자통 근거를 가니 잘 들어보시오. 법은 홍안이오 홍안백발이오 아가사창이오 이불과 독식이오 산탄대로 의동육소 홍동백소 좌포 우서 오록칠 도로승이오 일삼오 대감이오 일부이에는 이부지자요 명기위적은 전라가명이 아니더란 말씀이오. 토선생 유명 들은 지 오래려니 아우리 오늘이야 상봉을 하니 내 듣는 귀가 흔칠어요. 그런데 내 오늘 가만히 토선생 관상을 이렇게 본 게 찰나기는 찰났지만은 얼굴에 화망살이 있어갖고 이 세상에서 입고 보면은 생전에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을 당하고 여덟 번. 야 이 역시 최면에게 방정 맞은 소리를 하고자 빠졌네. 내가 당신 팔란 내력을 내 한번 일러줄 텐게 한번 들어볼라요? 그럽시다. 그 암새끼는 한번 일러보시오. 어쨌든 이 별주부란 놈은 토끼를 꼬셔서 갈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있는 말 없는 말을 막 꾸면서 토끼를 꼬시는데 일개한테 그대 신세삼촌 후추를 다 지내고 대한흥동 서란풍만 아그눈 쌓이고 전부바람 칠지갱 무관하게 끊어져 단초 목실 없어질지 어둑한 바위 밑에 호품배 들어잡고 발바닥 할 짜갈짝 터진 듯이 앉은 어둠 차분 변을 무하여 초해 왕원하니요 이를 고추 북해상 소중난원하니라 개구주저유굴 토끼 산동 고생을 겨우 지내 백조왕갱춘이 걸어주린 무공을 채우려하오 신란 군곡 자꾸 찾아 이리저리 다닐 적에 홀꼬리 못난 건 목

낭지다가 대낭대낭 재수고기가 될 것이요. 정천에 떴는 토끼 대구리 덤치려고 그리고 드는 소리 지실으로 휘어들어 머리꾼 사냥개 산골로 기어올라 퍼부퍼부 뛰어갈지 토끼 놀래서 부두둑 소활자 내놓아라. 해동청 고람의 지두름이 빼지되고 움작이 마루 돌랑나 적고지 방울 쪽지쪽지 재고 소로로로로로로로 그대 귀전 양발로 덩그럭 해집어

그 산 중둥으로 돌리 중둥으로 돌아가면 송하의 숨은 포소 오는 토끼를 오구려 불체질은 도포소 불감투구 삼리고 상사 판불이 외불요총 화약 겹사시를 넣어 반달 같은 방아시 고초 같은 불을 얹어 한눈째 그리고 밤만 일어서

산과 개까지요 들로 내려가지 들로 내려가면 조만 사자가 또 있느니 조동 목수 아이들이 봉도

안장 생각 백등 칠일이 불고 니도 안장 정득감상 화진등 조명등 정신이라게 부주려서 죽을 토끼 난 절벽 석산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간 짧은 꼬리를 사태껴 이리 깡

환란 세상 나는 신뢰 초생무사 자네 신세 한가 허다운 누이니 부상령으로 유산 부상령으로 관월 아까 한기생 역송자 총알이 되었다는 그런 거짓 부릉이를 누이 앞에다가 해야지 아니 토끼가 별주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본 게 아 세상에 저 사는 이치가 또 같거든. 왔다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맞히오. 아 이 양반 혹시 점쟁이 똥구멍에다 운막 치고 한 사람인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혹시 당신 수궁에 들어가면 총 없소? 에이오 이 멍청한 양반아. 아 총이라는 것은 불이 일어나야 알이 나가는 것이니 물 속에서 총이 있은들 어떻게 쏠 것이오? 어떻게 쏴? 그려 그러면은 내 두 말 안고 따라갈라요. 그렇다면 갑시다.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

구원설야만헌 고인이 이르기를 토사호비라 하였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어 아들이 길리고 인천에 가치누라 피우고 눈비켓 날 발자취 서로 찾아 동서상구동무상통 일시기별 맞았더니 이재경이 웬 말이냐 수군이라 하는데는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느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군철이를 가지 마라 토끼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뒤로 딱 돌아서면 별주부 잘 가시오 나 안 갈라요 아이 그냥 이 별주부 마음으로는 그냥 저 그냥 여우처럼 그냥 꽉 찢어 죽이고 싶지 가만히 생각하더니 별주부가 토끼 오장을 한번 더 쑤셔보는데 네 이놈아 성깎으라 장부가 의심이 많으면 대소성상 묻으느니라 너 생긴 모양새가 무슨 복이 있겠느냐 안중이 자른 것은 단연 거기 분명하고 안중에 하망살이 드는데 일일모소 김포소 날랜종디 너무 친구나 드러내고 꾸르르르 꽝! 어쩌다니 그 꽝소리 좀 하지 마시고 꽝소리 때문에 우리 3대가 망했어 그러면 참말로 수궁 들어가면 척은 없지라 아이고 그나저나 그냥 파란 물을 보더니 그냥 깜짝 놀래갖고 어메 저 물 무서워서 어찌 가겠소? 아이고 멀고 안 멀고 무엇이 멀단 말이오 참말 하지 말고 어서 내 뒤에 따라오시오 수궁천리 무담만소 맹자도 푸른 천리

천군 한신에도 소하 따라 한중간에 대장 내가 올라시니 토선생도 나를 따라 우리 속궁을 들어가면 훨씬 멋진 급풍굴에 좋은 표수를 할 것이오. 미인 미색들을 밤낮으로 다리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0: 밤새 푹 잘 주무셨는지요? 혹시 요즘 들어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뒤척이고 깨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고개를 갸웃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잠자리 곁이나 머리맡 협탁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올려진 갈 곳을 잃은 영수증 한 장, 읽다만 책 몇 권과 약통, 마시다 둔 물병이며 머그잔들. 아, 공간을 연구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침대 곁에 놓인 잡동사니는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요, 눈에 들어오는 그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언젠가 내가 치워야 할 일,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로 무의식 중에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쉬어야 할 자리에서조차 긴장의 끈을 붙들고 있었던 건데요. 내 잠자리 주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오롯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한 것이 편안한 쉼의 첫걸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 하루는 머리맡에 어떤 짐들이 있었나 살짝 덜어내보시면서 내 마음에 오롯한 쉼표 하나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상도 울산 자장가입니다. 소리의 배말순입니다.
1: 오야 오야 오지 마라 오야, 이거 내 손자야 와우노.

0: 그래 콩콩 잠 잘 잔다 우리 아기 잠 잘 잔다 어리랑 어리랑 물레소리 어리 아기 잠 잘 잔다 애기 엄마 어들 간노 벌이 바로 찍어야 밥을 한 솔 얻어 먹게 한매강 강같이 놓고 잠 잘 잔다 으레으레 콩콜레야 우리 아기 잠 잘 잔다 우지 말고 잠 자가라 잠 우는 소리 들으면 뒷동산 호랭이 늘어온다 으레으레 잠 잘 잔다 우리 아기 잠 잘 잔다 꼬꼬 소리 나는 것은 우리 아기 잠 잘 자라고 꼬꼬꼬꼬 울어내요 으레 으레 으레 으레 우야 우지 마라 애미 옳다나 우지 말고 한매 품에 잠 잘 잔다 으레 으레 콩콩개야 짖지 마래 우리 아기 잠 깨운다 으레 으레 잠 잘 잔다 다 짖지 깨야 짖지 마라 앞지 깨야 짖지 마래 우리 아기 잠 깨우면 애미도 오지 않아고 우리 아기 울면 내가 어찌 달랠 끼고 어레 어레 어레 어레 공공 우리 아기 어석 찾아 비게 비고 한매는 비게 비고 니는 한매 팔을 비고 툭탁툭탁 두드림에 어야 어야 잠 잘 잔다 우리 숙이 말 잘 듣네 어이구 어이구 잠 잘 잔다 어레 어레 공골레야 어석 자자 우리 아기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상도 울산 자장가였습니다. 소리의 배말순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침대 곁을 어지럽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미국의 유명 정리 전문가는요. 침대 곁 협탁에 물컵이나 물병을 딱 하나만 두는 원컵 규칙을 권하더라고요. 잠들기 전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내가 바라보는 시야를 단순하게 유지하자는 뜻일 텐데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주말 동안이라도 몸과 마음에 쌓인 긴장을 온전히 털어내고 푹 주무셔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가뿐하게 살아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오늘만큼은요. 침대 주변에 놓인 서류도 좀 멀리 치워두시고 빈 컵들도 내다 놓으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가장 정갈한 쉼터를 선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오롯이 마음을 맡겨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와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키는 방법,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편안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설 시조 명년 3월 듣겠습니다. 노래의 변진심입니다.

사설 시조 명년 3월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변진심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이 시간에는 제목 그대로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담긴 멋과 깊이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우리나라 가야금 산조를 대표하는 한 유파의 음악입니다. 김죽파 명인의 가야금으로 듣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산조라는 음악에는 연주자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죽파류, 성금연류, 최옥삼류처럼 누구에게서 이어지고 누구의 음악으로 다듬어졌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가야금 산조의 시조로 불리는 김창조 명인과 만나게 됩니다. 김죽파 명인은 바로 김창조 명인의 손녀였는데요. 8살 무렵부터 할아버지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웠고 김창조 명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수제자였던 한성기 명인에게 산조와 풍류를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창조에서 한성기로 다시 김죽파로 이어진 가락이 오랜 세월 김죽파 명인의 손에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확장되면서 오늘날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김죽파 명인은 스승에게 배운 가락을 그대로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가락을 더하고 조의 변화를 넓히고 연주 시간이 50분에 이를 만큼 산조 한바탕의 짜임을 계속해서 다듬어 갔는데요. 그래서 김죽파류 산조에는 오래된 가락의 힘과 한 명인의 음악적 개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구성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장단 없이 악기의 소리를 풀어내는 다스름으로 문을 열고 아주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서 중모리와 중중모리, 자진모리와 휘모리로 점점 속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김죽파류에는 다른 가야금 산조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장단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산조시입니다. 휘모리까지 빠르게 몰아간 뒤에도 음악을 곧바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장단으로 마지막 흥을 이어가는 것이 김죽파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김죽파류의 소리는 어떨까요? 이 산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농현이죠. 농현은 왼손으로 가야금 줄을 누르고 흔들며 음의 미묘한 표정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법인데요. 김죽파류의 농현은 유난히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한 음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줄을 깊게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기도 하고 폭넓게 흔들면서 한 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마냥 부드럽기만 한 산조는 아닙니다. 가락의 큰 점과 작은 점이 분명하고 때로는 소리가 날카롭게 서기도 하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박력 있는 대목도 나타납니다. 섬세함과 힘, 부드러움과 긴장감이 한 곡 안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김죽파류의 큰 매력입니다. 조의 변화도 다채로운데요. 우조와 평조, 계면조를 비롯해 경드름과 강산재 같은 여러 음악적 색깔이 이어지면서 한 곡 안에서도 분위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밝고 꿋꿋하게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깊은 계면조로 접어들고 다시 가락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산조를 듣다 보면 단순히 속도만 점점 빨라지는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장면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명인이 평생을 두고 배우고 더하고 다듬으며 완성해간 산조 한바탕, 김죽파의 가야금, 이정업의 장구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0: 김죽파 명인의 가야금과 이정업 명인의 장구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감상하셨습니다. 36분의 긴 호흡이었습니다. 김창조와 한성기에게서 이어받은 가락에 김죽파 명인 자신의 음악을 더해 오랜 세월 다듬고 완성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그래서 오늘 들은 음악은 한 유파의 산조면서 동시에 김죽파라는 한 명인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음악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 한 곡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김죽파 명인의 연주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에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또 다른 우리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적성가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봉술, 북의 김명환입니다.
1: 강한 우당도하야, 나구 등에 내려 서서히 완보하며 광한 올라가서 사면 경계를 살펴볼지.

조연기고 조연한 임고대를 일러 있고

광한우경 조건이와 오지학교가 더욱 좋구나. 오지학교가 분명면

0: 삼신연분을 만다를 볼까?
1: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적성가 일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소리의 박봉술, 북의 김명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나들이 떠나기 참 좋은 초가을이죠. 도심 속에서 특별한 볼거리를 찾으신다면 우리의 멋과 박진감이 살아 숨쉬는 태권도 무대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가 남산 한옥마을에서 주최한 태권도 공연을 올 상반기에만 무려 2만 명이 넘게 관람했는데요. 3명 중 1명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을 만큼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 문화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를 이어갈 하반기 상설 공연이 다시 힘찬 막을 올렸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공연은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지고 매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 공연에서는 국기원 실력파 시범단들이 정통 품새와 호진술, 화려한 격파를 창작 공연과 결합해 선보이는데요. 공연만 보고 하기엔 조금 아쉽다고요. 마당 한편에는 타격 측정 장비로 직접 주먹과 발차기 실력을 겨뤄보는 태권도 체험전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헙! 이렇게 신나게 기합을 넣으면서 유쾌한 추억을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도심 속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찬찬히 거닐며 우리 무예의 힘찬 기운까지 듬뿍 받아보는 서울시 태권도 상설 공연,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판 듣겠습니다. 노래의 노을양입니다.

노을양의 노래로 들으신 한판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박범은 작곡의 국악관현악 춤무입니다. 봄의 춤이라는 뜻의 곡인데요. 봄날의 생동감과 흥겨운 풍경을 국악관현악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그려냅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신명나는 춤사위를 떠올리며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국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는 춤무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춘무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요 메들리입니다. 해금 연주의 노은아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곳 어디일까요? 아마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비가 그냥 물 쓰듯 나가네 하면서 진료비 영수증 앞에서 한숨을 내쉬어 본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병원을 찾을 때면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 원인을 정확히 봐야 하니까 CT 한번 찍어보시죠.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MRI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 철석같이 믿고 기계통 속에 누워 검사를 받지만 검사가 다 끝나고 수납창구에 서면 눈이 번쩍 뜨이죠. 대체 이게 아휴 0이 몇 개야 아휴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 검사비에 손은 덜덜 떨릴 지경이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큰 병원이나 소문난 전문 병원으로 진료를 옮기게 되면요. 며칠 전에 분명 저쪽 병원에서 큰 돈 들여서 다 찍었는데도 검사를 했는데도 새로 간 병원에서 또 이러는 겁니다. 어르신, 우리 병원 기계로 우리 CT로 다시 한번 찍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속으로는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찍자는데 뭐 어쩌겠어. 그러면서 또다시 그 비싼 돈을 내고 중복 검사를 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내 몸도 고생스럽고 지갑 속 쌈짓돈도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참으로 속상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 아까운 병원비를 줄여줄 반가운 새 제도 소식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아폴론입니다. 가야금 연주의 문양숙입니다.

문양숙의 가야금 연주로 아폴론 듣고 오셨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병원 옮길 때마다 큰돈 들여 다시 찍어야 했던 CT와 MRI 중복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불필요한 재촬영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실시간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환자가 병원을 옮겨가더라도 의사선생님 컴퓨터 화면에 이 환자분은 며칠 전 어느 병원에서 어느 부위 CT와 MRI를 찍었습니다라는 이력이 실시간으로 딱 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환자가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영상 CD를 복사해오지 않으면 의사선생님도 알 길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진료실 책상에서 언제 어디서 CT와 MRI를 찍었는지 시점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똑같은 사진을 또 찍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병세가 급격히 바뀌어서 꼭 새로운 영상이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병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되풀이되던 불필요한 재촬영은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요.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에서 수십만 원씩 새어나가던 비급여 병원비 아낄 수 있겠죠. 잦은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나 조영제 부작용 걱정에서도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실속 있는 제도들을 차분하게 챙기는 여유가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소중한 노후 자산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자,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재산을 지킬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죠. 대금 독주곡 날개 들려드립니다. 대금 연주의 원장현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대금 독주곡 날개였습니다. 대금 연주의 원장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흑기사 위성입니다. 연주의 창작그룹 원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창작 그룹 원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흑기사 위성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오이들인 햇살 이한철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혈 야구팬들의 패턴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죠.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고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경기를 또 다시 보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늘 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면 크게 기뻐하고 지면 아쉬워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는 않죠. 오늘 졌어도 내일이면 또 응원할 준비를 합니다. 취미든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이렇게 열렬히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일상에 기다림과 설렘을 만들어주는 작은 악센트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느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이상은의 새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명반이죠. 95년 발표한 공무도하가 앨범 수록곡인데 이 명반 나온 지도 30년이 지났네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무언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는 특유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드렸어요. 뭐 누구는 야구 볼 줄 몰라서 안 본답니까? 축구도 보면 좋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여유가 오늘은 있습니다. 일요일이니까요. 좋아하시는 거 대놓고 마음껏 좋아하십시오.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를 보시고 축구를 좋아하시면 축구를

즐기시면 되고 빵 좋아하면 빵 먹고 영화 좋아하면 영화 보고 아시겠죠? 장어이들인 햇살도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전체 한 6분 조금 못 돼요. 도입 부분 앞에 한 2분 정도는 흥타령 구절이 나옵니다. 몽환적이고 긴장감 있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아주 돋보이고,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아이리쉬 휘슬 소리가 나는데요. 그 나긋나긋한 연주가 시작될 때부터 진도 아리랑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장구 리듬, 그리고 거뜬거뜬한 소리로 이어지는 진도 아리랑. 아, 이 팀은 요즘 활동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소리와 타악기의 오다네, 또 플룻과 아이리쉬 휘슬은 최힘찬, 허디거디는 김동건입니다. 이분들 어디 계십니까? 활동 좀 해주세요. 진도 아리랑입니다.

월드뮤직 트리오 상생의 진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NCT 멤버 도영의 솔로곡 함께 들어봅니다. 반딧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라드 반딧불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힘찬 드럼 연주와 기타 연주가 깃든 락 곡입니다. 사실 이 락적인 악기 연주가 없으면 이 노래도 발라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마도 그러한 락 연주가 없으면 좀 평범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지닌 작은 빛이 누군가에게 한 줄기 굵은 빛이 되어서 위로와 응원을 건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도영의 반딧불 함께 들어보죠.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NCT의 도영의 솔로곡 반딧불에 이어서 해금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 최민지의 아리랑 그녀의 노래 함께 들어봤어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이 노래는 2012년 MBC 대학가요제 참가곡이었고요. 금상수상에 빛나는 곡이었습니다. 아리랑 가사에 세련된 발라드풍의 멜로디가 입혀진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남도 작가 육자백이 듣습니다.

김소희 명창의 남도 작가 육자배기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에는 제1동포 2세이자 제1동포 사회의 음유시인 민중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한 이정미 씨의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 민요 밀양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어떤 결로 소리를 하실까 기대 잔뜩 하고 들어봅니다.

0: 일본에서 활동하는 제일동부 가수의 우리 소리 미량아리랑 들어봤고요. 또 한 곡은 일본에서 건너온 노래입니다. 악뮤의 이수연이 부른 푸른 산호초인데요. 1980년 일본 가수 마츠다 세이코를 단숨에 톱 아이돌 자리에 올려놓은 노래이고, 이 노래는 비교적 최근에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부른 버전으로도 또 유명해졌죠. 이수연 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좋으네요. 자, 이번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초에 열렸던 2026년 대회 장려상 수상곡 함께 들어봅니다. 팀 이름과 노래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비에러의 박에러 듣습니다. 박에러의 뜻은 박이 고장났다는 뜻이죠. 네, 흥부가 중에 이제 박타는 대목을 가지고 만든 음악이라서 박이 고장났다, 박에러인 거고, 비에러에는 괄호 열고 삐에로 괄호 닫고입니다. 팀 이름 삐에로가 연주하는 박이 고장났다인데 영어 표현을 섞어가지고 아주 재미난 팀 이름과 노래 제목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비에러의 박에러 들어보죠.
1: 그때여 박을 탄 흥부는 부자가 돼야 먹고 또 먹고 또 또 먹고 보이는 건 전부 다 좋아 죽겄나 보더라. 하루 난 박 껍데기까지 입어보여 그 안에서 잠까지 자는 뒤

두 눈을 떠보니 흥보집은 온데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0: 그때요 밥 한 통을 떡 갖다 놓고 타보려고 하는디 아 어찌 모르게 속이 휑한가 보지. 여보게. 아 방을 타는데 톱소리가 없어 쓰겄는가?
1: 안 되지요.
0: 그럼 내가 저 가서 밥 가지고 올란께 자네들은 어서 톱소리를 매겨 보게.

비에러의 박에러, 박이 고장났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가야금 앙상블 담현의 살랑 함께 들어봅니다. 가야금 사중주 작품인데요, 네 대의 가야금이 주고받는 섬세한 음색과 유기적인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살랑에서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바람의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 실린 감정의 떨림, 그런 거를 가야금 선율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귀 쫑긋하고 집중 팍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진짜 그런 느낌 들어요. 자, 가야금 앙상블 담현의 살랑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팝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1년 새 음원 김예진, 동초째, 흥보가, 놀보, 박타령과 함께 합니다. 동초째 흥보가는요, 동초 김현수 명창이 스승 송만갑의 소리를 바탕으로 여러 사설을 더해서 새롭게 짠 흥보가입니다. 정확한 사설과 분명한 인물 표현, 재치 있는 말맛이 특징인데요. 현존하는 흥보가 가운데 분량이 가장 길고, 그래서 흥보가와 놀보가로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유파에서는 보기 힘든 놀보, 제비, 노정기와 놀보 박타는 대목이 전승돼서 옛 유랑 예인들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음원은 이 두 대목을 중심으로 김혜진의 소리로 동초째 흥보가의 색다른 멋을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 들으실 음악은 놀보 제비 노정기입니다. 놀보의 제비가 제비왕에게 구풍자 박씨를 받아서 놀보에게 원수를 갚으러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대목인데요. 여기서 구풍자, 밑줄 긋고, 원수 구, 바람 풍,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풍파가 닥친다라는 뜻의 박씨입니다. 두 번째 곡은요, 놀보 박타령 노인 나오는 대목입니다. 놀보가 첫 번째 박을 타자 노인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능청낭이라는 주머니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으로 놀보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놀보 제비 노정기, 놀보 박타령 노인 나오는 대목.
1: 어이. 놀보 제비 세 마리는 강남으로 들어가 제비왕께 현신 후어 놀보놈 전우내령 낱낱이 주다르니 제비왕이 분을 내어 원수구자 바람풍자 쓴 박씨 하나를 내어주며 이걸 갖다 놀보 주어 원수를 갚게 허라. 놀보 제비 받아 물고 제 처소에 돌아와 명춘을 기다릴 때 그의 겨울을 다

제비 거동보소 박씨를 입에다 물고 커중어 둥실 높이 떠 종나라 사천리 축산도 이천리 백성도

0: 뚝 떨어지고 커중 둥실로 비소사 해골에 가느로 날아간다.
1: 아이고.
0: 놀부 받아들고 여보소 마누라 살림이 청력이 왔네. 놀부의 집 달려나와 박씨를 들고 보더니 아이고 영감 이거 바삐 갖다 버리시오. 놀부 깜짝 놀래. 아니 어째서 원수구자 바람풍자가 써 있으니 원수가 풀풍파란 말 아니오. 놀부가 대답어대 무식한 여편 내가 무엇을 안다고 이려. 모르면 물어나 볼 것이지. 곧자

말이로다. 못신께 만하는 말이. 그런 그러한다 치고 바람풍자가 웬일이오. 바람풍자가 더욱 좋네. 옛날 태호 포켓이론 풍성으로 왕으시고 순인권호 현금 남풍시로 하다보고 문무성왕의 장원성도

적병풍 백의 속재어 고절 청풍 엄자릉은 선생지풍 도정절어 목창청풍

자 감사풍채 호박 풍자막술 풍안떡이고 내외에 풍경 달고 퍼가가내는 병풍치고 선풍도고 어린애 모임이 주에 풍류놀 그뜨면 그 아니 풍조건가 그런 풍간으로지 마소. 아무 말 말고 심어보세. 동편 처마 단장 밑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1년 농사 지을 걸음 한꺼번에 쳐다붙고 단단히 심었겄다. 아적대 심은 것이 저녁때 돌아가

본즉 박순이 벌써 수종난 놈 수퉁다리만 하게 솟았는지라. 놀보게 집 깜짝 놀래. 아이고 영감, 저거 남만 해도 무슨 재변이 생기겠소. 바삐 뽑아버립시다. 놀보 듣고 화를 내요. 여편 내가 방정맞은

뻗어 어대가 턱 걸치면 모두 다 무너져버리던 것이었다. 놀보가 벌써부터 박댐에 이렇게 손재를 당할 적에 방 여섯 통은 놀보집 후원회가 열고 박 한 통은 이웃집 물밑에 가서 열렸는디 밤중만 되면 박통 속에서 속옷 소리, 장고 소리, 징꽹가리 소리가 나니 이 박은 초라히 패든 박이었다. 이때는 어느 땐고 주파롤 망간이라 희면서도 누르스름하게 익은 박이 완연 익은 빛이었다. 놀보놈이 좋아라고 저 박빛이 누르스름한 건 분명히 흔들었제. 책력을 펼쳐놓고 갑자일로 대기하여 싹군 30여 명을 사가지고 박을 타는 뒤 놀보가 선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먹이던 것이었다. 시리롱.

꼭

밖에 박통 속에서 노인 안 본대다는 네 지린 복색 그자로 보라. 다 떨어진 헌배 바지 깊은 살이 다 보이고 삼승마포 적사무에다 개가족 묵은 배

저 양반 생긴 뿐이 장작불에다 집어넣어도 한 타지를 못냐니라. 어쩌면 무사올꼬 저 혼자 국량을 째. 저 양반 호령어돼. 네놈 놀부야 이놈. 구상전이 와 계신디 네 계집 네 자식들은 무난도 아니허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강남 하인 이루노라 박통속이 관문대.

은 극골하고 보기도 겁난 번개 같은 아이.

네 애비 죄상을 생각하면 기어코 잡아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한 마주대 거꾸로 메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 씨를 꽝꽝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되 사역인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바쳐라. 얼마나 바치오리까? 너만한 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투겄느냐 하더니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며 너야 전곡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너라. 놀보는 속마음으로 저 양반 적재 많이 달라 허거드면 일을 어찌 얽고 잔뜩 염려하였다가 주머니만 채워라니 마음이 하도 기뻐 아이고 예예 그려오리다. 주머니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르르르르르르 부어놓으니 놀보 돈주머니는 홀쭉하니 없어졌는디 새님이 준 주머니는 여전히 아무 시랑토 않고 가뿐한지라. 놀보이 없어 엄마 요런 잡것 좀 보소 하더니 돈괴를 덩 열어놓고는 도깨미를 불어내요. 한 줌을 넣어도 간대 없고 두 줌을 넣어도 간대 없고 석 줌을 넣어도 간대 없고 다 줌을 넣어도 간대 없다. 사돈이라 이런가 양돈으로 넣어보자. 한 양을 넣어도 간대 없고

말로도 간대 없고 열다발로도 간대 없고 초반이 생긴 뿐이 붓을 덜 양이면 주둥이를 쫙 벌리고 산땡이도 들어갈 듯 넣고 보면 생긴 한 듯

저 양반 후령허되 에라 이놈 간사하다. 공돈 속돈 받자 하면 몇만 양이 되겠으나 수말리 먼먼 길에 연극이 괴롭기로 양쪽 배를 생각하여 주머니만 채우라니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 소리가 웬 소린고? 내 저놈 매어 달고 방맹이로 오려라! 좌우에서 대답 소리 놀보 청신이 아득하여

질세고요 목을 따금 줄이며 예 품부대로 밭을 태우니 제발 그 주머니 좀 넣으십시오.

0: 김혜진의 소리로 놀보 제비 노정기, 놀보 박타령, 노인 나오는 대목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일요일 코너 새우먼 시리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음반 콕 집어서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쭉 정주행 함께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우먼 김혜진 동초치의 흥보가 놀보 박타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리꾼 김예진은 동초째 명창 이일주에게 소리를 배운 전라북도 무형유산 심청가 이수자입니다. 더불어 동초째 흥보가에 아주 진심인 소리꾼인데요. 동초째 판소리를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으면서 2024년 동초째 흥보가 전곡을 정리한 악보집을 직접 펴냈습니다. 또 2025년에는 놀보 박타령을 연구한 논문도 발표를 했고요. 소리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동초째 흥보가를 연구하고 기록하며 전승에도 힘쓰고 있는 소리꾼이지요. 자, 계속해서 소리 들어보실 텐데요. 세 번째 곡은 상여 나오는 대목입니다. 놀보를 벌하기 위해서 노인의 상여와 수백 명의 상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피하려고 흥보집이 명당이다 이렇게 둘러대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곡은 사당패, 각설이패, 초라니패 나오는 대목입니다. 놀보를 혼내기 위해서 사당패와 각설이패, 초라니패가 차례로 등장해서 떠들썩한 판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자, 두 대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실근시

하더니 상여를 덕 내려 놀부 안방에다 영구를 모셔놓고 상제 500명이 울면서 꾸역꾸역 나오는디 어쩌여 상제가 500명이나 되는고 하니 제비왕이 놀부를 망해줄 양으로 풍망산에서 제일 가난한 귀신들만 말끔 싹을 주고 사서 보낸 상제들이었다. 상제들은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우는디 허저 같은 상해꾼 32명은 눈을 딱 부릅뜨고 병력 같은 큰 소리로 쥐놈 놀부 어디 갔나 병풍치고 제쌈 놓고 족대에 밀을 축히고 향로에 향피어라 재물 먼저 올리노 상식상 곧바쳐라 굴뚝을 막어라

하신 상인찬지 내력이나 사이다. 상제가 대답어되 우리 댁도 생원님들을 찾아보시량으로 첫방 통행차셔들을 숙양하여 주시고 환행차하신 후 네 정성 극진하여 자식보다 낫더라고 매일 자랑하시더니 노인은 병환이라 병환 나신 하루 내에 별세를 하셨는디

힘을 얻으랑 이것을 보여주면 신적이 될 것이다. 제3요원 허시기로 상행자 모시오.

이 야단을 하면서 신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노생원님이 평생 애지중지하시던 바로 이것이다 하며 소매 속에서 능청낭 주머니를 실그머니 내놓는디 놀보가 이걸 보아놓은

0: 칭은지라 즐거워요 꿀구 없죠. 상제님 살려주시옵소서. 노생원님 허신유언 임종씨 정신없어 혼미 중에 헌 말씀이오.
1: 이놈아,
0: 정신없는 말씀하실 노생원님이 아니시다. 아이고 아이고, 하관 시각 늦어질라 지체 말고 집 뜨더라. 아이고 아이고, 놀부 기가 막혀. 상제님 산세 이치로 말하더라도 이터가 명당이면 일조에 이렇게 폐가가 되오리까. 이터는 벌써 집 나가버린 터이 없고 이 집보다 더 좋은 명당이 얼마든지 있사옵니다. 이놈아, 네 집보다 더 좋은 명당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놀부가 그통의 명당을 이르는디 거기에도 불타져 죽을 심술이 들었던 것이었다. 아이씨야.

논구 열이 명당이오. 평상도 태백산은 장군 출두 열이 명당이오. 전라도 지리산은 노서 하자

흥보집이 그렇게 좋은 명당이요? 그러면 우리는 흥보집으로 갈 터이니 너는 이 턱값으로 상제 500명과 상액군 32명 매명 하에 100량씩만 내놔라. 놀부 어이없어 묵묵부다 만졌으니 상제 500명이 상정막대 축혀들고 우방매질로 두다리며 주머니다 넣기로 작정하니 놀부가 질색어요. 아이고 예예 파치오리다. 놀부놈이 밖에 나가 절반금에 전답을 팔어 53,200량.

완전히

놀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은 또 좋아라고. 그러면 그렇지. 선융후기리오 고진감래라니 자 또박타자. 넷째 통을 타더니 그 속에서는 줄봉사 가진 병신들이 나와 놀보놈 재산을 또 털어가고 이번에는 다섯째 통을 타는 뒤 박이 건지 벌어지니 사당패 솔대패 등무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디.

이마트 뛰고 놀 적에 이웃집에 열렸던 박안통이 몹시도 바빴던지 구시월 알밤 벌어지듯 저절로 딱 벌어지더니 각설이 폐 풍각쟁이 조란이 폐가 또 나오는디 각설이 배가 앞을서 나오며 뜨르르르르르르르르르 들어왔소. 구름 같은 댁에 신선 같은 따그네 들어왔소.

한참일이 논일적에 또 방정맞은 고사 초라니가 구실 상모 단번기지에 되게 매운 동장구를 턱 밑에 바짝 메고 이놈이 또 방정을 떨고 나오는 아이고.

친

0: 판소리꾼 김혜진의 소리로 두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상여 나오는 대목, 사당패, 각설이패, 초라니패 나오는 대목까지요. 자,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1년 새음원 김예진, 동초째, 흥보가, 놀보, 박타령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비 나오는 대목이에요. 놀보 박타령의 마지막 부분으로 놀보를 벌하기 위해서 삼국지에 우리가 자라는 그 장비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재미나겠죠? 흥미롭겠죠?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새음원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1: 초라니 패가 한참이 방정을 떨고 난 후 사당패, 솔대패, 풍각쟁이, 각설이 패까지 각각 천냥씩 5천냥을 내놓으라고 놀보를 잡들이는디 놀보 할 일 없이 진문서까지 다 잡혀 5천냥을 갖다 주니 문 밖에 나서면서 이 놀불견이었다. 놀보하게 바쳐 무엇이 나오든지 한 통 남은 것 마저 다 보자. 마저 한 통을 다려올째 놀보게 집 달려들어 팍통에 엎드지며 제발이 많고 많다소.

되었고 한시를 바로잡자 천하의 횡횡 어떤 사명제 중에 말제 되고 오호대장의 둘째 되든 탁군 딱 장이 떡을 하아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더니 그 말을 들은 즉시 불꽃 같은 내 성미에 제비왕께 자원하고 내 죽이러 여기 왔다. 제비 다리 꺾어놓듯 네 목도 오늘 꺾으리라. 창창을 번쩍 들었으나 놀부는 이미 뻗어버려 송장에 침주기로 아무 대답 없는지라. 그때여 마당 쇠가 진즉 흥보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겄다. 흥보가 이 소식을 듣고

아침이 나 죽은 후지라도 철천지 하늘로니 오늘날 흥보시는 풀충무도 그 형

0: 불불교원 간고동네.
1: 장비 나오는 데모 김혜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호의 드린 햇살 이제 마칠 시간 됐어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우리야, 여기가 그 현장이라 이거지?
1: 맞아, 소리야. 여기서 신호가 끊겼어. 게다가 이상한 문자까지.
0: 응? 이상한 문자? 그게 뭔데?
1: 너희들이 그래서...
0: 그러다니? 뭘 그래? 그리고 시장엔 왜 온 건데?
1: 나도 그게 궁금해. 어? 저기 좀 봐. 줄이 왜 이렇게 길어?
2: 저기요! 혹시 우리랑 소리 못 보셨어요?
0: 우리야, 방금 들었어? 누가 너랑 날 찾아?
1: 어, 들었어. 저기 경호원한테 가보자.
0: 여기 경호하시는 분이죠? 저희 들어가면 안 되나요?
3: 아, 오픈런 때문에 안 됩니다. 좌판 깔고 있는 중입니다.
1: 여기서 누가 저희 찾는단 말이에요.
2: 우리야! 소리야!
3: 아, 오픈런 행사에서 우리 소리를 찾는 게 누굽니까?
2: 아유, 접니다. 제가 바로 우리 소리 앱입니다. 덩덕궁.
0: 아니, 왜 시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4: 아이, 니들이 깔았다고 했잖아.
5: 스마트폰에 깔았지 시장에 깔았나?
4: 아이, 그나저나 덩덕궁은 공짜인데 오픈런 필요 없는데.
6: 한 번의 터치로 손 안에 담으세요.
7: 우리 소리 앱 국악방송 덩덕쿵.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0: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영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구세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느 철학자가 우리 인간이 품고 있는 희망을 직물에 빗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희망이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모험으로 짜여진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직물, 아직 완료되지 않은 모험으로 짜여진다 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희망이란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희망이란 것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모험으로 짜여진다고 한 건 희망에 열려 있음을 이야기한 걸 텐데요. 그런 미완결성 때문에 우리 삶이 더욱 귀하고 기대되는 것이겠죠. 희망의 완성은 일단 자신이 어느 단계까지는 모험을 열어놓고 나아가다가 일정 단계에서 일단락을 지을 때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희망의 완성이 있다면 그 일단락을 짓는 지점을 제대로 찾아내는 그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평조회상 중에 상령산 듣겠습니다.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입니다.